0: 비겔레 소노 소소 다도 혹제치 라지게 지노 사다린 구송사 바베 다도 제토 마르다
1: 옛날에 지고 줘봐
0: 랑가 가르쳐봐 녀라로 다도 야구 제모 중에서 강르치고 입에 아 니대봐 랑가 제베 레 녀대소 돈도 껴인 성금이 누구야 아 돈도 미션다로 강르치 같이 라뉴시 다리 내주디 은이 법은이로 너수 잠시 해버리 하고 죽어 다리가 내주디 나라 말에 숨쉬도 야 망다 주지 미시스야디 근처 이메 제조 제샤 도마 제너 말에 잡으러 제너 미릉 시계 지든 시그리 삼주 이내 섬유래 대입지러 미대도 하모 사루사루 친지 고다 봉다치기 농주디제 녀양갸 쇼시 마리 라해지 부르다 니마 내주디제 양갸 하쇼모 흉아 하고 속에 라니에 보고 인사 쓰기 위해

0: 다 치드. 나키랑 보이면 킹이 없지. 나 좀 열었다. 키랑의 소부터서 직선다. 단대 틀래. 나 세비우스 소프우미 드웰라. 키랑의 도동아 로스 중구 열어봐. 나 키랑의 부손자. 인시 키랄레 라가 고르베 이네가 되규네 장제 지르다이 르제 지르다이 릭제 지르다이 체자 키랑가 도르나가 포페 쇼디다 나 니테바 도아마타로 용두게
1: 시아타수게 다 제유
2: 天宝，得着。

0: ལེ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1: ཡོགས ཆེས ཡོགས
0: ཆེས ཡོགས ཆེས
1: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ཆེས ཡོགས
0: 예체는 김상을 롭스 보고 쇼기 침실아 티기 부근제 샤메 파메 롭스 겹단 투요르다 장천라의 차샤너 소소소소 이치 마치야디 부디 바베 수입지 니테바 딘제 차야 니성게 롭스 겹단 체르다
1: 제자 김자 롭스 아디 주는 로주기 니소 원과다 뉴르다야기 구성 당구들이
0: 당지 나스 인치 랍지다 김상 지소다 세심 시분염 뒤기 원과 말라 소지 오리 신우 통계 체시 빼고 소비다.
1: 신우도 그 체시서 그래.
0: 루블린 정수 레지리.
2: 니 생각아. 심저 소마르 삼초. 공서 속에 녀지디 더도 다시 도매 봐. 다들 야니 줄 합시. 와야 녀셰소. 저 이슈 내가 내서 셰조시.

0: 들이받아줘. 피내 신수.
1: 那都是你的。啊。对。没。张大先不听这，唐多呢，叫他们三大木头也喝了。广大司令平头好了呗，其实广大司令这军统他们也不少有呢，俺们也来个七个月见面多，他们光大司令唐嘛是呗，你让人歇一打。 장게 우도 세바 케미도 이네 니에 전제 중 흉마다 하고 소개 저그래 개세 미디 지제 제바 라게 합디 자투 바산노 니에사 슈슈 이런 게 라시에다 니에 전제 무슨 거 세고 유
2: 行了，既然他们算学员，
1: 学的。刘昌荣哥，你准去下雨，马赛俺老王给拉斯回家时呢，业务上脱下，眼前呢，可看有什么多的生意。马达来，快问我多少比较钱多，卡斯卡着急嘛是，既然多的不那些，你家两个啥子是女不的司机？
2: 来，给了，俺去哪了？白山前牛肉呗。俺同他兄弟做，去哪了？算不算对面多？俺去哪个去罗马长沙？我有多少生意？从军就学过什么？今儿从军不穷死呢？去哪了？学这个？让给干着呢。
1: 白山前面呢，可有马的？啊哈！一年两个些东西，俺肉这么熟了去。
2: 多点呐。

0: 진달아. 기랑은우 로베베.
1: 저지 제사베.
0: 저지드 제사. 기랑은에 암스티담 요가 되세요베.
1: 다링아. 요가 주님이. 이네 내 주자면 좀 말합시오.
0: 쟤는 호라네 뭐 심세제 로그치 달름나.
1: 용아. 이네 건수 나 숨겹치고 해야 민도. 나 로그치 쟤는 다 개치 봐.

0: Mingmi.
1: La.
0: Dige rangge jibe.
1: Ha.
0: Zui qian mang di zhe nyue jie har qi ga.
1: Nie bengwen shi cai yu la.
0: Bengwen shi kare.
1: Kirangge mingam shi kare me qing yu be.
0: Nie ha gu me.
1: Qianne cai ga qie bengwen yu qing yu be.
0: Darangge gar xie yu me nie ha gu me so.
1: Qianne nie kirang le bengwen shi kare yu me zhe xie shu xie me so.
0: Nie rang xue xue me da. Dezu sangme, bugu chunju ge zem zi ashi, ra mi gem zi ge dezu nyue zi kharchi ga.
1: O, amla, di bugu chugo ge zi ya marda la. Di o, san xing doi gi mungam di za chim shi ra zi, nye tanda be ngu yu ji ce be ga yi.
0: Ma wu di ge na la, ji le yo ma shi e.
1: O, la wo ta zi, kanda nga nyi be shugo nye jala di ge sangme doi cho yong du we la.
0: Mimi, sa lian wu na le gu zhi qie mi gian bu shi ba. Ma lian ba ha ran ni bu wu su qia zhu wei.
1: A si, qi ran ge sun ba, ta zhi.
0: A si. Nga ran zui na xun zhong da zin zhi di zu bu nian ta bu do. Chong ge da, xin qin, ta na gian yong le ge ge tian mu sun tao bu zhi. Ru mi su, di su sang ma qi ran zui qie qi zhi. Jima nga zu tando ge ji zhen du le xiu jie. Ki ran zo xiang zhe te le la ge tou bu ri.
2: Kan de nie, ju feng lang zi bo lu na xun zhong da ge si, jian bi wei ci ge ge yong xun lu chong ki lang zi bo lu zhen du ge pi zhong zhu mi qia zha qi ge yin. Zheng Jing Yi. Yu lang yao yu bei zhu mi xing da tong nie, Jin Zi Jia.
0: Hari jin du na ngan zo zhum zhe yang di zhe tao bia zhu ri xiao li ming ge chen wu dian bu zhi qie zha zhu ri xiao li ming qi ran qie ji qin bu zhi ta ri qia ge di qi ran ge zhe na ro
1: le yong a jing yi zhe shi de le zi jia zhe shi de le 머시타리 세순그 루미 차가 톱니에 루추 니레 요마시 이네 녜체나 대여베 로마 상마 세순그 루미 차가 톱고야 시리샤 기란스 베즈 제메나 디링아서 냠디부 중제디제 톱마시 창고시에나 르세세야디 녜도스터디 젠수그 넘교다 팜크케 말림베 닝도시리샤 승기 녜 기란스 루토네 팜크케 말림베 닝도드 통기
3: 셔리미세디
1: 키란스 무트베 전시로
0: 열다
1: 어리 장구시에는 킨스 룹지 팡락 루토레 니에 닝도 타그란 토치 제사 니에 드리데 예베 룹추 상마다 룹지 팡락체 더동아스 라세 볼류 랍제 푸삼 문규 토베 민드 슈윈다
0: 터제나 주리 셔리밍
2: 주리 셔리밍 터제나
1: 드제송 마리
4: 디 수라 내가 스미레 대비 쓰고 삼죠.
0: 알고다. 맛이 너무 좋아.
4: 신하고 해 봐시. 맛에 락다디. 산주고 제야면다. 네 보상마 저지 제비. 보소. 네 견조 모두 첨부지 니 저지 제유. 네가 알아 사야다 잼지야. 담에 저요리. 가부도게.
5: 가부쳐.
0: 到那给鱼来给苍马吃真难擦着他见那些
5: 给鱼来
6: 多着多着呢
4: 地球也不行
0: 但现在不是 same 这些就是
2: 这里小了那你自己的
1: Less less less 鱼家宽给不过老大吃这些有三三去
0: 喂大人还是别贵人上给也还挺这些姐今天陈蜜团团吧拉去脱皮鞋买吧挺这些我也对
4: 马西，叔人，上个玻璃说话了，借用个安堂不到不是不？俺女婿倒是能把喝了嘞。
0: 上个女婿端的这个人，俺个儿就拿这个人，一年拿不少个地震嘛，钱能用多哎。地震现在俺三奶是哪多啊？还活算？原来谁的？他是他们的。
4: 他们意思可是个嘞。叔人， nga rang gawe ba gu min du ge ya me na sang sim na xiao li mi ma do me be

0: 다 샤오리 미 로부 귀음 디제이 제데 제마양 균도 가르주 우유메 세수 팀소
1: 어야 잠깐만 이제 와 상마야 얼다 제리 제쇼 아 잠깐만 얼다 어야
2: 유라야
1: 어야 잠깐만 이제 잠깐만 이제 와 상마야 얼다 잼잼 그게 그게 유 어야 파이구다 그럼 잠깐만 이제 어야 제리 제쇼 아 사야 디네 리야 잼잼 그게 그게 유 상마야 얼다 합도 뭐 이제 어야 제리 제 리야 어야 따라 하셔 야 간다 뭐야 상마야 봐 그래그린다
0: 아니 원신제 로니 승이 침지 봐
3: 주위
0: 아니 충치 배트네 저거 봐
3: 시
0: 아니 구동지 나간 유년 제마제
3: 마지 상치 사배 땅 아니다
0: 티다
3: 방수자 나 그거 비어르베
0: 요마리
3: 산이 괜찮으더라 맛있다. 내가 잘못이요. 어디 보소 로봇이 구요지. 나 죽인다.
0: 아니 구다. 땡기가 통주 집에 아. 얘는 쉐다. 제만 내가 토스는 아자스 배울다. 하고 쏘해.
3: 어야, 상감이 야. 야. 상감이 야.
4: 어디지? 이 양초다.
3: 리시아.
4: 같이 돼. 지. 괜히라. 강배 먼저 뒤에 와서 들어가.
3: 보스 가고 좀 집지.
4: 괜찮아.
3: 계속 말이. 등에 치고 해보지.
4: 수란. 조진 쇼라. 차례 유승기. 닐테스.
0: 친숙해.
4: 응.
3: 수란. 렉시다면은 나 죽인다. 내가 더 쓰여.
0: 유재환.
5: 개미도 수란. 얘랑 캘리죠. 타마디인.

0: 니랑 지위다. 병원 가지 이제 같이 가. 小李미 장아 거두에.
1: 아씨. 方淑珊, 장게
0: 지토민도. 야저 지토민도. 니랑 지위다. 병원 가지 이제 같이 가.
1: 瑜伽框给让你有些情度。今天我先去不让你读。 Ranye garo chen yong duwe.
0: Cholimi, ya rup chen yong duwe.

0: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 쓰고 심부 써주 돈도 좋아 심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순기 튕기다 이르경 샥두 소기 진우 직도 되비 숨 직도 되비 내유식 인비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작은 몸이 찡에 찌시유다
1: 계기 세다 통수 니버라 최세 기본 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 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 가도 로기 괴람 계르기 테니 소신 계가 대자기 명의베 경에 마부 유마세 자자게 내주 튼시 중제 섬유레 대바 튼시
0: 녜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 민도 메겐쇼양 체마 저톱기래야
1: 메겐쇼는 뒤 뒤수디미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 마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 김도 계시 바케촌나 시슈니 지게 갸탕 업주이 TNT 기 바테시 디저 마부 신동 당소
2: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디 치워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네 죽미루
1: 매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량도 쇼니 매균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운영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시내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0: 我们的人员就不在了。你看他昨天把卡住写着，开始从下给张老罗认识了没有？现在他给青年一个套呢，控制决策特权。今天张老罗面试了不？他告诉我。
1: 金妮啦，这是你个人的事情，是你通明度。姐，咱看你通明度，姐，你看你通明度。
2: 金金，看上去我首先还是有蛮大不起，难得上当不起。
1: 太东西多，没生意是小伙子。他不是，看见看他小弟，俺最投入的金牛皮呢，哎你呢，就说说看见。
2: 看到养马大，农不说国语呢，俺个几表示啊，俺个几看妈妈狗语呢，拉姆三狂接人哒，第二名都哎，周周，用啊，前头俺做现大几人哒，对哒，明年个英不错，全部考出新名的，看哪一天俺做国语了别说，年天都看那了，小家差不婆婆有车，
3: 年年都俺家读过钱的，快快催些去哒，读过钱的基本上三年的，
2: 我也是得晓得，
3: 我呀，看到俺做，开心些的来说啊，
2: 他的年，阿拉是温州亲的。
1: 阿拉的苏格兰给沙头出牛江边啊接人工水之类，人
4: 牛
1: 的台东看那了，温州菜，也不对，那是上面。
4: 你这是什么？你这是什么？他妈的！你是我啥子吃的？卡车石头白马车，同到乡村也住是。开车工地员呢？南山安的男的。
5: 啥子说？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0: 다시 하기는 아닌 장제를 응해 대비 야구촌 숨도 근데 제발해
1: 진이라 딩가 니를 렘베 메다 먼저 종양 자라 상모 주모 손자 제주 베딩 저 영마 체너 능신의 뉴네 르마시
0: 체너라 쉬다 자라 지고 있네 미즈미니게 장마 좀 도시야 장게 미신다라 컨트기한다 카야스기한 체제 대비너 tui nami ya lik zhub yungu ma shi. Mi shinda dawa zhe zhe, la zhe chikha xie lin du, shang nge zha li yong zhe dong nge zhang de yuri. Chang wu xian na, cha dao ne jala nyu nye ten zu, jala kong kai chi rao chen na seng bu yo zhi. Kong zui sim na la, cha sui gu jala chung ne zhig yo zhi. Ting zhe men na, qie zong hang qin zhe nyu zhe ba. Nghe ta qua kia rang zo, thay dong chi du, nghe bar dong ngor shu da, nghe ngui chay tu bukori si lak buyu. Mi shi gi xian cha di khar rir do de. Khe bian ra ro chay na san bi shi ga di, tam zi chow ri. Khon zu sam lu di, kia rang zu sam zu xi xia, chi tu bukong ma ribe. Rang li chik do da, ya lep da ga, ka kia ma chay kong la, ngang zu tun zi lu gyun do si. Yung a, chay na rang shu da, khe si rang so so yi chi me no. Mishin tal gogo danje, jala tu zon tu uribe.
1: Ri, jini lage sum tang zda, mini ge pa lo je, mini ge tiedong che de da kyo ge lop chung yao qi yin.
0: Koko kandze min do. Zizi, rami bu da xing min duwe. Lege nam yu ho din rej gogo zi.

0: 몰라.
1: 장은
0: 니 어디 왜? 제가 이게 영어 도체. 제가 제가 용피.
1: 아, 네.
0: 드링아, 제가 자 영어 용배 마세. 캐나다 청식이고 삼지.
1: 니 손시다 겹싱금에.
0: 마신의 계신 말이. 마슈제 손도. 마슈제 클릴 손도 영어도 알아. 나 차도 청부치. 차도 청부스 가림이 킹이베. 락도 하바가니 대동체니 잘라서니리. 기능말이 기능말이 내인배 기란가 차가님데 가오시라치기 나 기란다 냠래 시고삼주 쓰이다 로디게날 기랑 차가 모시보다 총파준 거 봐. 네 기랑 차가 개용 사지 가스갈 좀 봐.
1: 디 개용기 사지 가스갈에
0: 어.
1: 어제 니랄 셰이다 나 저두고 마리 로도발리자 수고 야고메 머신에 차가디게 샤차나 촐라 주구지
0: 아지 니 쉬와세 키란 나 쉬우제 루시 심징아 차가 수제 쉬우시 니 다르시네 차가 가서 고스네 키란게 디게 쇠난 지고리 가서 기네 니 람사지 이겹쇼 제다 쉬러 나 말다
1: 아 네
0: 그래도
1: 어 지가 문에 랑게 셰브 능시 추느데 약시지
0: 그치
1: 어 더디제세네 랑게 녜 차가 되게 종스기 여르 봐
0: 다 그래 녜 다 그래 하시고 있다
1: 다 오나 랑게 님을 이제 같이 녀녀 봐
0: 디 땡키 제 셰통 마지 이네 녜 녜 캘린 제 셰죠 뇽슈레 개뇨죠
1: 아 쟤는 딘제 주는 더비야스
2: 다른 얘기도 양양 우주시에서 니자 대도 하나 참외 가오치 이야기 모여라 차가님리 디 모여라 꿈어메 수배 차가님리 락수를 하다 니다르 주콩게 통지 야구제 깊제 기나조 후유구리 뷰제게 리두지 님주래 여마리 가에서나 디나라 쇼다 자마르 제 여마리라 루고면제 루 여마리 제자 방구시 자 여마리 님들이 나도 겨담을 요 말다. 네 조사는 저 말다.
1: 어야. 야. 윤구이다. 윤구이. 야. 샤자. 기니 가자요 봐. 야, 야셔다. 야셔다. 야셔.
3: 어.
1: 됐다. 됐다. 됐시.
4: 몰라. 지링아데 연지에 기란러 총니라 기니야기 규림다 기란게 저리나고 약 제시되게 영어 주시가 잡이
1: 안돼 영화
4: 니에 세브시에 도마리 제잔 드린데 총리다 구이 토담 쥐그 루틴 치이 콩게 기란 세브 송그지
5: 네 기란 도르 뒤시죠 기란 총니라 기 소유나 당도 기란게 톱탄라 기다 라기 발로 겹시 더도 순지 집에 잠모 구입에 바르니 제 디네 지유기 리슈루 미드게 야 기랑가 잘라디게 드리나니 소존선바테 리슈게오시 제르기랑가 안 주저와시 소 제시가시 흐섬나다 주고시
1: 디
5: 몰라 주디랑라게 기랑디규 세리데기 자소규고르 숨기
1: 아아
5: 제르기랑가 돈도 대단라기다 세리 튕기 손이 초들라 기니고시
1: 다디 뇽지 차라 아 나스타 베트 서스지 차스 디
4: 몰라 기랑 돌디브나 니에 기랑러 차로슈기 제비임바 제시 차지치야도 주창마 니에 차지치에치 언역도 여마시
1: 다디 샤자 탄데 니에 테르그디니 냠지 침진디네 샤요지 마치로 침바 차샤네 촘된두 민두 제자 달레 퍼즈 욕샤비 딱 바스라는 숨부스 응아이 체부시도 지마 장게 니에 테크디 촌린 토스는 아니 아니 니에라 제가 용구이 좀 하시에 저시
4: 어 쟤는 딘제 쟤네 여봐 쟤는 뭐라 이키라 공부 야부치시 아 공부시 차수는 아 레나죠 아니 니에 제시 퇴퇴 수이쳐 용두게
1: 용아
4: 뭐야 쟤는 언니 죽인다 뭐라
1: 아지 뜨다 차가 되네 키유다
4: 먹어
1: 아메 차가 샤지사야 가부치기지 키다 키시제
4: 쟤는 이 암랑 섭시제 터져나 쉬린다
1: 개요 말이 좀 맛있다
4: 용아 용아 야 로테 깨나 먹어 어
1: 유아
4: 야 로테 깨나 먹어
1: 요요요요요 喂
0: 喂，莫拉， 所以查个叫他们过去的。
1: 有有有，好可是好可是啊！哎，
0: 真够久不了，他喝了吗？嗯。
1: 小门给设备支支内顿的，他都开始开了吞下。查到了铁东前家那中央的三大屯来的内顿忙些了多。
5: 以前铁东前也忙不多，忙前铁东前所装的着我多。马赛内屯原本所有屯空几不应对，第个批不定着全的马着。你这有个那次穿着都过三把，你算学问。
1: 小梦，让点羊我是多啊，
4: 让点肯定有牛羊嘛是吧？
1: 茄子有牛没？加钱了，
4: 肯着的，芝芝，让个钱肯着的。
1: 啊，叫小梦给让给吃多啊。
4: 可就嘛这，爹就

0: 아세다 지샤
1: 암라 계란 하르송야 유네 파티제 그리글리 수초제 태도
2: 니가 나 힘좀도 죽매 니 침내는 게 매봐 계란소 딱 바르싱아 견고데 카고소야 가리 아 예수 허자르사미나
1: 아 수다 제일 형디 나죠
2: 말이 나 저기 제 형디 내게 주린 장풍자 토유 아무런 토유
3: 我的真是人，你可就没就钱没，没定啊钱是就就，谈的杨钱嘛，你们些年过了又多啊，嘛你该要啥人？妈的，年钱哩是，年钱还得过来啊？吃个啥你还买呗？有没吃不上，啥啥买呗？你如果吃不上吃的，我那一年别笑，莫那个庄稼个吃个早，你没多少，你若吃的，我一定还哭，你莫那个我这些吃个女，你那怕哭个月，你若不吃买呗啊？
1: 前头让个订车去啊，给明玉看的吧。
3: 莫拉广场不上啥，刚才有人上去，经过学校下的中华民族军校啥是嘛是呗？给我看的呗啊！
1: 让三不三五订车阿姨。
3: 妈的，让去现在的民族军校有啥说的？咦，姨妈去呢？我这不参谋，他把哪里去？说说的，平级三面的。
1: 大姐下，你儿子是倒霉，让个姐上午先能够去，第二姐上午嘛先能，都嘛的。
3: 啊，阿姐。 你先上午唱过瘾，你若不去给我上去，妈的，隔壁头莫那个吃好了没上过好吃的，你也赢不出上去吃的，你也赢不到莫那若不去比，这几个你选嘛是呗啊？就是的，赢不忙着若请上去。 知道啊，平级三百多啊。
1: 是的。

0: 다리 인간 저 텐제 이후에 이제 도시라예. 기난 저 다리 태동 간에 머시비는 경청을
1: 한다. 태동 진얘기 제마가 제진 자라 조주벌의 유법 체계 총요야. 진짜지.
2: 장군의 장세 중아. 뒤응 제가디 날 태동 진얘기 가시.
3: 인구 사비는 응그 지식이 없어.
1: 뭐라 나셨어.
3: 님이 근제 이메 인부님부스 람사하고 그러지 봐.
2: 인지도 좋다.
3: 나도 이제 스케줄. 예.
2: 물어
3: 없어서
2: 我来给了。喂，让姚姐女婿，让个铁东公司叫他专门装不，红军内好考察下。
4: 先说
2: 回。
4: DJ阿姨，你还好吗？什么？
2: 让个好考的，
4: 上午去查查不？

0: 지금 니라 지금 니라게 가고 유사 나중에라
1: 어
0: 알레
1: 가고 있는 게 공개 되게 참 거기 없어
0: 거 거기 없라
1: 어
0: 당도 소야고 된 짓이 거기 없어야 가리나
1: 네 선생님 호 상시 사세도 내 고여지 로마 장부이 코라시아 사야 주니 나 시구 좋다야 마쇼 진이젠
0: 라
1: 내 타부도 상 중부 총출 지위다
0: 하코이 하코이
1: 상계 인지 略동 가르치와 주니 태동을 내기 머수부지
0: 낭담고
1: 턴도 태동지게 나비나 태동 처마스베 동해도스장 슈르제도스뉴 소송도부지오시
2: 레부투스그베베
0: 내키나 뵙기시오 뵙기시오
3: 对啊，
4: 狗狗。

0: 村对爬街，乡村振兴。
1: 李建达，民政署
2: 驻乌主播。
3: 스마링게 군 감사 안난 솔라니 양치게 롭세나 시제 총 하창 가초 나닝을 균신 키나메 초부터 지조아이 드링 안주 볼링 소총 하스 총기게 좀 켜블로 칸레데유 제나 드링 킬레세 나롱 안나 님도 좀 켜블로 칸나롤 카르카르 유메 탄 티탄 제외 지게 민치 칼히네 롭초스난

스마링게 좀 캡룩 하나 놀러 너 추세단이 망고 싶지 도와 추세도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추세단가 취하게 디체니르 체체 추세디 있는 거 지게 터네 전시고래

수원링게 간서 중큐블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척도도가라 추치디 능아지게 더내히는 야즈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체는 추탕보다 장무유는무셔 추치디 마디스슈고도가라 시자 따디 간서 중큐블로 칸키 추디 탕보다 장무유 붙은 거리라

안도미 베팅 칸스트왈 베팅 칸스나 지게톤의 쇼스 시고와리 찔링나로 베팅 칸 양운의 꼬브르발 다데야야 니에스 게베아기 습지다 소스 가비윤격의 베팅 브랜드 로치아 휴입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다 학베 겹초다 체제 유유던들레 제중치 지샤라 다시는 메토디 능가 지게 토네 이나 화

0: ལོགར ཕེབ ཐུང གབ སིང ཁུ ཆེན པ ཐེབ ཆུང མེ གེ དོམ ཆོ ང ཐང གེ བེ ཅེ ཤི མི དོན ཤུ གུན ཤི སུམ རེ ང རེ སེ ཝེ ཚན དུ སོང གེ ཆུ མི སུ ནམ སེ གེ ཆོང ཁེ ཡོང སུ གེ ཐ ལ ལུ དུ ཡོ བ ཐུང གབ སིམ ནང པོ བཅིན པ གེ གེ དུ ལ ཆེ མི གེ དོམ ཆོ ང ཐང གེ བེ མི དོན ཤུ གུན ཤི སུམ རེ
1: གེ དོན ཁེ ཉེ སུ རེ ཕེ དོ ཆེ རུ ན ཝ ཆེ གེ གེ ཅུ བ མ ཝེ ནེ ཆུ ལ མི ནེ རང ཆོང གེ ཆང ལམ ཐ མང ཆུ ཁན ཅུ ཆེན བེ ངོས ནས ཆ ཁུ ཐ ཞོང དེ ཉིམ གུ ཆེ དེ ནུ ཤུ ཡུ གུ གེན ཅན གེ ཤེ ཤུ གེན སུན ཆེ བེ ཤེ
2: ཅེ ཟི སུམ ཅུ ཉིང གེ ང ཅོ ཆོང ཅིང ཐ པེ ཅིང སི ལིང ནེ དང བེ མེ གོར རིན བེ ཤེ ལ སེ མེ གོར ཕབ སུ སོ ཅོར བེ རང ཆོང གེ དེ རིན གེ གེན ཅན ལེ དེ ངོས སོ གོ ཚུ ཡོ བ ཤེ ཡུ གོ ར ཝང ལང གེ ཐ པ ར ཕེ དོ ཡོང དུ ཆེན པ ཆུང ཐ དེ ངེ སོ ཐ དུ ནེ ཡོང བ ཡིན པོ ཅང པོ ད ལ ར ངེ བ ར ཐོ ད བ ར ཅུ གུ ཡིན ཐ དེ ནེ 제답가위에 주시시 인식의 제송버시 유고로와 조라기 다딩 나즈 게르고다니 용바인 표현이 리장도 조의인 되니 주시기 너무 사바시시 저부 모두 제송 제송버시 유고로 류랑히 표도 용규티 로쪽게니 렌드 제베 된다시인 딜로 로니삽게라 리피 로주지 장기 폭든 신의 운유르토스 렘디 찰고 제메 강도 립립 주의인 제송버시 제르진 유고르웨 조규에게 그거 강치 자람셈비 진진 셰슈 니비 구지 체유 정난공 기름디 사산의 닝지 대내 시지 초소 급제기 메고 동팅 망토 당유 벼내치는 나온 체베티 실링니 사세 바라 초니기 메고 동팅야 망토 당유 버시 사세 메고 법주 진진 코르강기 되자 처원점 듀기 제르진 사세 메고 법주기 주부 미팅 치고 진진 체유 처시유 난주 응원을 주시 수연의 야지 주부 주에 조규了 Dabde qimbo zhungju yin xie sungba shi. Jie dun rin, yu goro minyung wo xie kie nung zhu dhe dhe sador yu goro yu yu dangwa qie ge yu la, pyo kie mang zo mang bu xie ge jia, nung zhu dhe dhe sasa xin la zho xing du zhu yu dangwa qie ge yu. Leng su jim zhu chang wa tu go chang du qimba ta dun ne, zho yu ti dabde qimbo zhung yu ba shi. Yu goro wa, lai lang ki jie dun rin nung zhu dhe ne, tai yun la yu goro to zhu zi yu, nung zhu dhe dhe qin na tu zhu la chun chung togu du jie sung ba shi. Yu guo ruo zhou lang ki jie dun ye su rin pio du yu guo la yung ju dangwa qie bu yin xie sung ba shi. Jie dun rin zhu bu mang wa la dian ne ran zhong ki nam dang ka ki ngun ne gui zhi qie de gin sung qie tup ka rin bu ru qie ba ta. Kan zhu gong si ming se zhu bie xie shu le su dang de nu shu yu gui zhu bie dian jia la gian nian qie yu ba shi. Pion zhong nam dang so bie kur ju to dang bie kur ju gong dong dian ne ki jing yir xuan ba yin fang zhong ki jie dun rin pio ki mang zhu kan zhu min yong ki 도님비에 된장 세시타 차탄비 쿠르튜토담 르예 쪽비 셰프지르 된데 사드 컨트리 된장 긴송 체리 야지 주부처로 된장 타 르케와 덥디와 지기 조규 쿠르유 뒤유 제송버시
0: 니트 상경전 등의 전수 비 비례 전송의 소니 지금 수지 시진핑 키니 트나웨 송셰 키첸 타 가괴 키친 키권 튜엔규 장롭초나와 타 상경전 등의 제유 송튜 권 튜엔규 장롭초나와 제 샹경전 등의 규규위 전조부부장 지자부부장 徐志文께 전도서교나오마세 송시능급 전조부 전조남초균경타 칠시남초의 십수주비 칠시기 견지타 칠례기 추제 퇴규치수제 치료당토 내퇴타취타 주둔내피체디 진용의 십수주부타 진용계린치배균탄치료다니 지소진로팅섭진께 편충삼부주준체규를 전조의 퇴균결구변이소나오시
1: 一些绿色政策给当上积极有年头安查询，别个绿色不错呀，给看俺别都乐意不是。上穷给一些绿色政策给没损真多，给每天当忙脱开，吃点草木，别都乐意接受。即使送去你，表面给没损追求真多，给安躺不脱开，点心全做咩？他说空间给钱难谈妥，别让俺教育不是。
2: 能住难谈妥，不就这个？ 사사 공가라 계지 남당기 섬진나 민망부 숨으시와라 레요버시 장경조 류제주게 레른베 메도타 카다 저지첸데 남당토 딘진 춘종라 숨으시와라 레요버시 숨으루가 나타동 딘진 춘종기 능미야 요버시
3: 춘종 사야되게 감각해도 왜
4: 그래도 대 저지첸수
2: 딘진 춘종기 젠레토 로망 비도 제바라 제부 삼부 토베 콩기 아마 심규 팀데 민니네 치메 킹유 Nemzhu namdang tuwa jiwa ta dinzin chunzum tuyungu ne tuyuma ta zangmiye garzang jie dara zhuyun ne myndun sambu shubha shi. Dinzin chunzum ki jenri tuwa chaga lingyu simshu chenpu giechu. Tirin nengmi nam suwar yunga tonggab simgyu chenpu tibchu. Nengmi tsuyo gyabjur mebi yina tante jibu tinta to minsi jie sungba shi. Rangyong chong lu zhe juye zhe zhen dine kiye pyo gyur zhe jibba fuguo chang kiye. 丁金全总对军托强大的这个标准全部约，他定这部业务停止托办的，列那不行嘛事，列请某队我在郑州托家的领土局绕月结束不事。那么当期必须在我就职前，丁金全总差不谈那么多，让永桥在镇绿色托他们店里说老不谈，入门需要看不着，各是需要不事。各地一些绿色郑州企业表面去谋生追求郑州的托。丁金全总给罗曼三度了中到了前边杨勇他落到了店里，这孙女这把先错他，真都是咋查不起的，俺疼不冷的。杨勇给穷酒偏送恰恰去，随即钻进去一个事。杨勇将女子举在镇店里给主人询问里面，如明你来从这业务托不听呢？俺做票去路就托给从这压手的赢了，俺就爱吃过去，过业务做不现实。俺做。接着现在没看望所用钱的每节他票的钱多丁金全总他这种什么找位票中旅者把看望所用钱就赢些什么事你当自助旅各米松别中国偏重日子独自说话他中国日子如果走年老顿就考虑某这些国国族结果其实松主人舍不得说话他借用三年看的片别日子就落高月跟他其实旅者里端把日子里里给今日不借国族结果的收入不是平常冷清激烈，其实绿色对面中安溪人民李志毅，日在前我的兄弟老阿三做不多，天空托在米，阿东估计他也别，起了嘛这弱是我的才会赢，腿上贴了托位是我的才特别，心手越接送不是。平常冷清激烈，其实绿色中安溪人民陈建勇去，其实日在就落彻底到阿松他三才会赢，托在米超东越别是我的，才特别心手全部越接送不是。第六年，中国日子如果走呢，老顿就考虑老赢不他。刚才他严格的没赢不了，别碰前面他团结弱了，全部都再不接给中国日子如果给领导他那边修建东西，日国七十六岁给勉强都就赢不是。各地日子写过托，起来争夺他急忙给两人送到这月经，日子他七十再六争夺，现在绝对输给南昌国际企业不是。平常亚拉宣布，女界对面如果给入面周明去。南宁今天就你把他控制在我营，日子给娘娘双脚脱不出。第二，明天给你们第二，你中国日子恰恰空白出去了，明天选举赢些什么事？中国平常看日子切过各年松别经过了，这些责任去。第六，日子切过了修改忙活他，南端平常做过月别，票给日国七日绿色给以往抽秀两年七八他切不起，七日绿色了搞不月跟去，健康苦力松脚拿活当手举，别个选举赢些什么事？想了三九多六看见是哪？
0: 其实你去过你，上江乡人三年村的各处别仓村村都听俺们说吧。他村里头陈仁杰，上江乡人三年村各处别王林刚去主席当天去问他。半点问就上江乡人三年村各处别王林刚去主席选拔三点七八。这些专门说陆天就上江乡人三年村各处别王林刚去王林了三点七八这。上江乡日在年村去，上江的日在前向皮革东为突破三百摊连跟三百名年，咱们去谈新店把苏永前边昨天谈做了那西的，皮革日在前向狂皮东有谈，十年多皮匠军脚滚地东军不是，第六天才狂木苏南，他是从今去查到谈陈明军年，新竹天才陈村也不是我谈，他是从大也不对年，从今天用给日看给肯定新竹天才给陈村谈，俺都过去年冬江上怎么穷一边，忙错不怕谈起穷了国民一个人，天村人心去干追穷一边去。年前儿，他是总去接了年多年四周旅，现在请阿爸他，现在七桂明年子女前头将大起不他，将大托三天地主所在他，年也没过，新人托他们送了新年将大前边，新人给现在本看给七年前才拖出钱一本事，去年年给年前没孙女叫车主年来入看给子女真多同门贴，你去过做不他。如看出也归得不出去也，关东他子女人女所天年真多切别，女局切别孟西点多情愿啦，人看给得对女局情侣讲切入情愿是，你去昨晚昨天连接连随空追求比我他，且我铁骑人才了激烈西餐等月景，忙用给轮穷他戏剧装置，几片苦肉送局切切别多年，连接连随苏西汤都去不他，连跟轮秀穷都去不嘛些，连随。年关紧送四卷装这起各样滚地铁一本书。
1: 什么林杰？天地贫穷，三九年不扎，年只需擦。
2: 林杰呢？天来忙为三九的天队呢？就是真地的 APP 了，是不呢？
1: 三国借用。
2: 三国借用。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츠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대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통취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주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미망부지게 와양념주네 한국가르쿵구요 세트기 네대비나 림고대당초에 다르무탕 젠과기 군가 한국디 비세 때리시도가 한국디 요디 토부송다 젠과 강배 칠도 마자부타 티 토부지래야 야 양우여봐 디네 강배 깔량마고부타 문화 마셔베 체질 딘데이두가 내 대비나 치랑 토도 대비용 안에 디스이낭시
3: 다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 디스스키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단다 디난기 줍스쪼니
5: 人中的面子里，车站站了一段清明的啦。
3: 站哪不？也不是车里。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方排局单的这个话的。都是干么就站起，婆婆单。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休息单呢，车也不是人给。这样我是啥啥，都是要出口下了。你让俺排局单呀的，韩立方给天才啥的日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单，南部了呀，南部帮不？
6: 也不是有的，韩立方的屋内也有多。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热闹。
7: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缩，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光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哦，现在这些嘞，俺这林光大金很多的可没呢，让我露宿没了，哪块可多艰难哎，俺是不就许多。
6: 오야, 댕겨꺼져 쉽니다. 다 달려 한 곳에 운행 쉬고 합니다. 두부, 외부, 양구, 조부, 하장의 야오도.

0: 我们也不知道什么，地干的金仓车间也没去，为什么金仓这些？因为西部的罗群就算啥，米曲人路的托内普东街边，卡罗瓦的昆色多是解决开了是吗？接着你米曲人路的昆色的，都是个昆色，你们都下边的，他们的车脚跟着要开了是吗？
1: 阿雷，卡罗瓦的金池买皮呢？米曲人路的昆色的，这个呀阿远了。
2: 呵，你路的真是的。
3: 伊那三个小妹多，地干了阿姆拉的叔叔婆，进出车库头，我那一脚过去了许多。
4: 谁？
3: 前头俺姐个来的个，吃个注意的。
4: 前头俺吃完药，也注意的。用啊用啊，脚脚。好了，现在拿去。我都吃了，拿去。对，这些吃完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吃了。我都
0: 나시.
1: 金村娘，这多钱买的？现在还没啥比这买起来，你这欧元人是啊？我，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老李，
0: 你那个阿妹所见的看看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 다 친데 밀라 샴디 쇼우 쇼버 주린 공개 야우스라 송스 야우송스
2: 마 띠니 시야공 차도라 니초 여수 지게스니 주린 마르베
1: 뭐라래 다가 람상 워시치
2: 데데엠 제바 요베
1: 아다 지스 지스 지스 아 지다게 데존리 마치다 야다기 상무 주주주 뭐야 다치 주주
3: 저저저 남자 주도 계속 마시 야
1: 뭐야 상무 로주
2: 사실라
1: 주린 장라 시다
4: 보라 총리라 김에바 촘드야디 침게 임버 키랑게 킹게베
5: 어
4: 쟤는 총리라 키지 마소야 금제 가제
5: 리슈 그네 제우이 맹게 신금에
4: 쟤는 딘데스나 니에 키랑라 총리라 키지 리슈 치러 치오 어 이네 규림다 구림 망구치 어 뉴진 차지 여지 제장 키랑게 스주다 어 지유기 라키니 구시 이네 드린 키랑게 원에 침개게 총이 나자 제부 당리 나고지 공시지 나죠 용도게
5: 레스 나 더부유 더부유 더부유
4: 더부유 알아봐
5: 더부유
4: 어 라울리 장게 과정아 보라 공개 안 줄래가 형디 능게 인순기 된다디 도스 전에 용도게 니 보라 공개 내 주탁 최 같이 어 쇼라 총이 라기디 님도 니르셔기 라키마 튕콩러 공개 총개 과 피마시 어
5: 디제체나 토제나 아시 키라스 소라다 아시 키라이나
6: 나고고도 다제 참바라시 그저 뭘 도부도지 형들 칼이야 제 결도 주고지 도도 후 다른 시계지 뭐 타고 민도가 냐다 내겨다 도도 뭐 타고 매자 쿠라바 참바라지자 참바르다
7: 같이 바로 밑에 가마 파티 바로 밑에 와 아자 아자 아자 도선된다
6: 뒤 참바지
7: 그런 게 재밌어 맛이 안 나다 아자라 나 이렇게 해야 되지 큰 만나 아 어 말게 만나 무슨 냄부래
6: 아슴 그 드레스 냄부래 아슴 그 드레스 냄부래 네 잘 쉬어 네 계속 지가 심부기

0: 너거다. 네가 나를 시켜가지 못 참으면 누구야? 못 참으면 누구야? 참으리 참으라 이제. 계속 상마.
1: 미디조 한번 사다 주셔.
2: 시장,
1: 네 주모마 세부마 신바. 계속 그 주문 주셔지.
2: 예대면 처 투제 낭마리 말하게 세야러 겐도라게 침그 줄로 녀신베 간시 교가 중제시 뒤그지스기
1: 이내랑게 싱그이베 소장 양라콩 탐다 두부시라 통대 여시 콩겐아 퍼뚬 제비나 로지라 자게무 고미게 자하실레 요마시 숨기 닌제스제 닌젠 되밍아 창매치도 레가 치그 여시 이내 삼시시 님메바 함대니 강르신 얘기하시자. 문이 갈래 가글라.
2: 시자. 문이 갈래 가고시.
1: 소장 양라게 민민라. 내가 뒤쳐베 냠뇽 당부 가리메 송샤.
2: 가지돌.
1: 라토 카바디 추주니 휴접시 가야미도아. 저도 제견디 내기 주린 장풍 交게 아주 민민라. 퍼둠치 휴라. 닝지 채우리라. 태외 퍼둠치 유러 추기 징부리 세샤 다오느니에 치야지라 퍼둠치니 미규무시르다 콘소 추기 징구 유메디 하쿠구 메자
3: 샤오 디링그 존도 담시야 나니에드게 개청부르다
4: 레지 니스인두구유
3: 워시 장게 손두 신도디게 리지치
4: 레스
3: 디네 니슈치아
4: 레스
3: 니다스제 토디네 고를 회조
4: 레스
3: 야 펑샤오 자보범네 장게 아데 자동화 계단배 아
2: 咱俩去呗，啊！俺应的，俺应的。啊，可得多少啊？今天去让给，退休俺这东西也给拆起，拆着死呀！去让家里你不算账，听个是。 前面这本地，去车站整嘛是？车班大几不免咋？没场面办别车，车几不停嘛是？第二年办别车的，车大大点么松？他这脑子小不的，车路地表拆了，是不是去偷个是呗？
3: 凤小，定位让个几车人呢？可是个都写不么多，干活起嘛是，给我嘛是，天干雪的，
2: 他的心情那了，咱家店家就这钱么起的，你弄住小事，今晚你弄住的这嘛小便宜。

0: 매제 균지 딜레 제실링시 타가등시 예매스다 레게텔레 균지실레르다 아미 그제지 마상게 융고요시 사중드네 정구셈바 시라요르바 다부도 레그체 예미시다 능뉴메라 로웨치뉴메 上个来个军道，你上面写些些。对着七里渡过啊。可是让给，以前和我的也不是人呢。给有嘛事，你也不错。一年年让了些别给几的做，三不了好些东了。 결부시 용아, 쟤는 결부 왜, 루든 회장 디오 가르쳐서 你也信死我这陆居人民我这根基啊上帝对的你也和把军的革命啊呀呀呀妈对的
1: 俺让了军务员，让给点点，进驻两个大作为军了，那不就得欠不欠你？体外培训前都被一解约，哈，俺差点同你争执呗。你给俺啥子办过？
0: 我呀，哈哈哈哈哈哈。
1: 唐三三是，给俺去的。
0: 多钱呢？
1: 很多钱你有，俺们三差不多，俺来趟去啊。
0: 今年下落雪个。
1: 过敏多，俺们三姨，给俺休息，趟去啊。

0: 孙山阳了，肯定冲动，监督那个许多也不对。监留了，监督那个许多也不对，村里的下去时的，主任小那个谁成个下追着蓝皮街上看叫陈志草的，既然古龙没下，监过来关心那股的，肯定是现在创业的光个不急不的着吧，既然俺爷们呢，谈得可把雨了，爷们的也怕冤结，俺那你干没拿消息。
1: 유샤나, 나래 탁주 시도 봐.
0: 레스, 기랑의 권시 나나 내수리 교고 탁주 시도지. 차례 가르유 내 세바 균피셔.
2: 감나서 야인래 탄수해.
0: 대내가 된다지.
2: 로디게 나라. 기랑 주고게 근처 스토리 남아. 텐데 갈래시라 중요시.
0: 啊，查过血呢，抽对血用来个切过的，年年生了吃这药过去，先给过水提些没几不用的，当你瞧不着的。前三克里克里全大姐先去，所以生了苦养死大的，生了就死过的。这一点年点呐，
2: 长下米多。
0: 기라 토게 쓰우면 되겠다 예슈라 나

0: 양 간나서
1: 개체면서
0: 다야 신김니 틀리스웨
1: 마리 마리 된다시 다시지 말람 사쇼스게 계시라 체나 타디 나소 로용제 돈의 저그베라
0: 니키랑 구구 님도 취해도
1: 체능아 주의

0: 아자, 아자랑 신이 니추. 미성매 아자랑 샘제 치도와.
1: 가지, 니 레국다 치르 삼층에.
0: 지 마리체. 주린 샤올라게 아자랑 시기 경고 써자. 내 뒤카지게 포도 조매 줬송기.
1: 문에 채너, 니 탄데 숨 감낭 다메. 고란. 장청爹爹对的 나래가긴비 디귀러 템카즈 요미시 이니 디리능시 심내를 법지 총대대 꼬리 야고치기야 라마치
0: 샘칸 귀더 쳐나 쿠리오에 만자 차주리 디제 제네 야도 아자 내군내가 삼치라 마동
1: 리구나 조린샤올라다 켄츠 여즈버 마슴제 하르치오제
0: 조린샤올라이 템위다 제네 경을 태샤
1: 모니 조린샤올라 탄데 갸시는 신차샤 是吧 근데 시에네 랍드 체미 피중 라마선자 가르자네 교고 신기 멍모니 코알레 이랑시라이
0: 아자라이 경부도
1: 키란즈메도 딘제 삼녀 요마시
0: 아자, 주린 샤올라게 오늘 지난 아자랑 공부 쉬는 중이 예수 버스캠 가면 좀 숨기.
1: 오늘 지는 아 예수 겸네 가르치고 면 하고 민두.

0: 바바. 근데 근데 쳇제. 계속 낭담이도 와.
1: 수유신 그래. 롱마게자인 길이.
0: 걔 롱마게도 근데 지금인도 와. 녀림 나이기 말바.
1: 마신의 담에 담아슈. 냐조게면 냐랭가 용조여지. 정세스가 아주.
0: 딜레만존 가여지. 내줄라는 근데 지가.
1: 바봉은 사바갈에 유신기도 왜. 진이 좀도네 대박배 응으저지. 여스 좀 세트 가죠. 여스 요지.

0: 이다 이다 루지슈 루지슈 삼가르셰소 칼라가 야무스괴 삼르 가르덴거유
1: 쨍쨍이 권족해 띠러 용기대
0: 띠라는 주도 여마시 로지식팀게 좀 다시 대체봐
1: 기세 권족러 마요는 안주 루미 차차매바 기지 된도 날 큰지 슈우래
0: 녜셰빈 낸탱아 좀 다시 삼르 시다 당마시 모두 이다 저지치
1: 今年米恰山总理给这阵都难了学会的，给咱做新秀预备，给咱做新秀预备去，今年总大旗，
0: 我做。
2: 好，好，好，好，好，好。

0: 고류를 겨우 가지 요래 낭다 요마시 롱바신 다 음이시다 면다 죄죽을다
1: 단대 고류게 소화를 슈기님 부케수두게
0: 소화를 겨도시기 이내 속조 상세 체제 지전에 비추다야도
2: 특유 어제 이내 참리 지문 연보시 크기
1: 십체 뒤쪽 근자지를 지문디 크기도
2: 남라 윤도 크기 제대 년다 크기도
1: 레스 터제나
2: 개요 말이
3: 터제
1: 용아 장대디야 장피게규

0: 감사. 맞죠? 걔가 고려 주네. 계속 소재 박소 세양도 주대. 집시가 요미.
1: 땡게 공무총. 땡게 지도. 침을 소재 나라 등마지. 내가 그 뒤에 사슈.
2: 주진샤라. 뭐라 저봐. 레리 영원히 진행 선사. 콘주대 더 담시다 여시. 콘수 속부디 니친이 선사. 코스네 고수제 딱제 쳐오지. 그 니친이 길래러 네트 매비나. 나서 로데 용.
0: 능사. 상주가. 조지시 견데 내가 밀리샤. 둘이 쇼스 있는 거래. 맞지? 야 그래. 니자 나 가부싱이다. 힘금 막고 지게. 걔를 유고니. 줄 견도 쓰기. 그래. 통치스 거래. 테마세 년신세를 제일 선배. 완수 정태네. 취비 키시샤. 방수라고 저 세도 표비 내주디. 어디다 저 여자. 줄 박조 중샤 쓰기. 박조 그때 쇼브레스나. 완수 니 거기 소재.
3: 我们是团员。朱林小兰。
4: 不是。梦儿是多。
3: 公墓村，地下所在那有一个墓渣，他当时拉起个妖精。
4: 人得看起啊。这个墓啦，俺做梦人从北京都没人。
3: 说。梦儿。
4: 这边。
3: 起来，前不听这起，人个也没人。
4: 说人个是命的个，俺是。

0: 잡담시다 지금에 대시아 협본 신다시나 롭정 치기
1: 뭐라가 나 켜는 셈이죠 어 드리 내수 된저스리샤 니차 소초 바소 섭친 수업에 내수도 어 최상은 수 키란스 소자 지차네 융시에 디네 나수 딱제 신지르베
0: 능다 먹어 나저 정티 치기 야페다 딱제 난간나시
2: 코지 하신스와 나 야든 말이 나도 가마 키유자 대송에 삐일다 뭐가 딱제 시스 뭐가 내서 열이 딱제 시스 키라즈 수도관에 도구치기 지셔 저 그제셔라 누구 토기야 라다시부터 제 고여지 라는 구슈 제비 먹듯 신이 라주고 말이 죽겸 맞아 거야디 정말 내 주의 로딥시 능소 저 你拿大面出去。

0: 제일 난 게 모두 두그리도 싫어 그런 거 말이 나아지게 약자리
1: 你也谈得困走你快给起来请求都做到这起事了呗小李明给给日新一笔呢我做梦然坐着特意我让出所是特别才做过的所以来哇明儿子一点的话用过来徐长我俺们这两节给咱采个用笔你们你送他了是不是日采个用笔他可丢日新用着呢小李明是年底
0: 내가 경험이 없자 코스탑로만 통해 나도 갑자기 자 뒤그리 是吧 자, 심상다 최샤 포무스니에디 닝지부여부디 마사리 심상고 치야디 별미가 윤태르다 라가 딘데 치야부디 너여 말이 드리브리 라가 코요코네데 진지치야로 라구치고 와르마 이내 각자의 뒤진 젤리에도 미디 라리 샤스도 정말 배야 만주의 농주쇼를 쓰기매 만주의 로고시의 기시에로 쓰기유

0: 낭지 제분에 시균 딘저부터 피게 당토야 돼. 상게 깔레 체매 비교요시. 이네 단단해 되니도 도시스네 초지. 당부디 파티 최자 레리디 피게 친제 시균 좀 차요시. 이네 레지 신다로 파핀 토제 럭버치 도모도 찍지. 니버디 파티 최자디 박조 집에 레리 송자. 벤조 피게 당부다 투총 코리오라 송접 체토마도기 간에 전부 띵이시 마세 간에디 나조 구지 지슈링기 로카세 나타주야 되테 마시 폴 삼단제 종비 종기기 파조 보규기 내법터네 전다데 삼로 야구스다니 타주 마주 내주리
1: 랑게 싱부시아 내드딩이라 녜 람살랭 겹죠 랭디 Tūrīm sāpē lōsūm kī sīkyūn sīchū nā yōshī.
0: Yōngā, rāshū dā.
1: Nyē sāmchū chē nā, sīkyūn sīchū dī chē lō chē tūngkyū chē wā sāmchū. Mā sē sīchū kī cītū sōgshī. Chē ngū chīchū chē ngū dī kūyū sūng yōg rīmbā dā līkchū chē yālamu tō pēchū tāng yō mā shī.
0: Rāngā sāmchū dē sāpē chā nē ngā mū tū yō. Rāngā nyē shū shī chī dā. 生意永远从头到了，你们都追求钱收入。
1: 那他们。

0: 지게다로 가사니 기라다고 치세 문라소데 전구디 근제 충소
1: 고쇼니라 가산다고 테도 기랑게 된베 최고디 니에 삼르시 지제 담비 문에 좀 세도
0: 급디디 니에다가 하스시에비 남자데 멍유 버친시당고 해봐
1: 기랑게 섬 니에고 세스 나즈에 제라 카치 기랑 토르 퍼그지
0: 기랑게 소노
1: 가와

0: nyer chukdum chingda cho yong chebo chebgyu pa tip suja chile ni gong suju la bakso shung sha ngan chu pilin takje che ra chu tu chu kam se sami chugyu la bakso chung bu di lu ma gyo bakso chung be chugyu kya chu na chin za ri sha lak ba do nyin zin zo wo chebe chon cham gi sami chugyu la bakso chup chin shung sha
1: zhu ri li mi ngui ne zu za we chan ne se pcha su shu ji lo chang feng ge kirang zo tari takje ti na shu sung yin da rangi sam zi chi da
2: Partip Sekya Sotida, Shangchungi Sotichunchu Mangushirayori. Ginkam Kuyuji Jugoglu Tunga Takje Chakachina. Kacha Manguyusa Takje Chesai Yomari. Niesamja Chena, Nazuchokdu Jogyong Dinege, Dikuda, Shangchung Chemi Totamba, Guilung Cheni. Partip Sekya Kilegi Nikola Chin. Gola Zokchulube Chachugi, Bangda Japche. Timi, Nazu Ginkam Kuyuji Gulu Tunga, Chachubiya Chaji Chowji.
3: 직세주
1: 나케란즈스레네즈치 소저체게 구류로 박조 수입돼 더남 내부 쳐올다.
0: 된다 대조 안 랑게 다 주치 지유. 랑 장고 셴다. 니앙 아스 니아 바디 수야 리지라. 리지 치 지유. 소저 춘주도 조. 단데 니즈 라브데 저 니엠스케 마시. 칸이스 나 박조 상취 제바 마스 고르 봐. 마스도 조. 소저 춘주도 조. 된도 지 마시라. 된도게 마시. 제상 소저 치데다. 직도 제상 당리샤.
1: 상게 당도 리지 챘나 미 슝드르 카야제 게드르 비스 마르베
0: 도스테디 슈샤이 창게 응니 두다 신도 와 튼다디제 응이 큰 성기메 아장샤 응니 지 중치다 지비 메키레 소자 가로디규 미 쯔바 자마티 치시 이네게 등시 예린 제제 장르케 린야슈 니르쇼 큰 시기메
1: 모딩 내 심지 지수 지수디

0: 지혜 몰라. 디 할 쓴 거래. 코스 네 소저 거기 있네. 네 생계 요 말이스. 나 생계 비 생매 겸네. 네 저 진짜 지리 요 말이.
1: 지급 당라. 계란 관을 가져 리피도. 농초 조딘제 남자 신의 치튼 좀 채비. 계란 게 되제 나비는 총거 근제
0: 시오. 대상 쓰래. 레리 지부 자예리. 여기 시비 치 이별레 라사. 네 지나서 소저 생계 봐만 요배 참아지다.
1: 지급 당라. 코키 치즈 난다. 두스나 키랑케 소브디게 치제 승랑 가마피로 치에나 키랑케 소지디 녀지 린쳐 콘제티에 키랑 로쿠비 염 시쳐
0: 뭐네라 그시 맵시에스 지게 몰라 키랑 크르크도 딘제이나 니에 看见而已。

0: 인도 통화 쪽에.
1: 장수인 봐.
2: 마수미 계속 말이. 나 가르건 뒤에 학원 두고 와리.
1: 영아, 쉬다.
2: 진이겨. 계셔 입에.
1: 나라니 사칠 투제 셰도.
2: 영아.

이네 랑 디테일 응원해 쇼도 아스 개고도 와 레어 체는 랑 경호도 게 랑게 레어 체자 총지 소랑 와신 배 마체 미 유즈 지르 자 홍선능 신기 용보 체외 길에 집에 마하진이 처지 데니 주스 크리베 계속이 돼 니주 쓰기 유너 아니다 니주 삼년 죽는 선비 是吧? 오야 삼성당 말이 중재 구대 주거다

0: 감사. 나도 건강 고려 지내기. 당대 견조 소라. 당제 14부 시기.
1: 정지소라. 먼저 당대 절변에 초장수 지역 추제 진행 전체이. 추제디 장수 제배추 통주 최시다. 지당천의 등기.
2: 고주 시기 집부터 와.
1: 정지소라. 진행 피다.
2: 용아.
3: 今天朱家海江跟俺去洗送，早知道大气还用不？俺屋内落地，俺做梦上做被，把做上水下跌了，屋内可能是来接不下了，没在门口打下。天公先不预备，给两个人都得接，俺最终给用的，立即用了，调皮当官也是下。

0: 기링에 총기기 제휴경부 우지화나서 제시 중민총도도 소야 대쇼베 기랩랭게라 파티수야 리지기 드림사베 로송비 시큐 시추 슈워삼추 이내 동회도 니들이 수야 조회낭되디 나르신 박조상주다 구유송겹치야디 탄데킬레 딩주 멍구지 내둔디기인베 과격 리지자와 희샤 대쇼베 랭게게 이섭나우슬라 국업제 중부시
1: 지겨예라 네 먹으랑 속고다 기랑기 막한다와 제부기 없다 오네 방예를 치기 기랑기 캔세르 봐 총기네 파티 최결이 리러 스주 사업시도 니리 단도 먹으랑 속고 너기 방주시다 캠해자 용보 토범에 잡다 긴구입에
2: 지겹니라 견지샤사사 겹기네 치차업시다라 총기기 세균 세취다 계란 저와 요마
1: 지게 예라 장고송다 계란게 개세모 중아 알레 하고스 녜멍라로 믹두리리 나야 딘테이므리 이니알 미탕메 예산하니 지게 예라 장쉐리스기 니니알게 나와스 개다메 다등게 세업신 중아 계란 우대 세충
3: 지겹예라 멍랑 계란 쓰지인다
2: 둘 대부나 계란 쓰지 마냐 무시죠

0: 어제 하자 손들어 내 심에 봐.
1: 수지치라. 포트크사게 파르데 쪽이야 돈래 근데 뒤게지 쳐왔삼초. 두주이베.
0: 용아. 제나 모르시아가 줘.
1: 상하고아.
0: 하자. 대제쉐다.
1: 치라. 파르데 쪽이야 돈래게 중비 총기 변조를 편도유 봐. 아장주 미시. 이내 뒤직도 코리올 박소 수입대 능주참도 제말에. 단다. 우저 저유 담배 각제 뒤송자. 나무네 체크하고시 다도. 람상주 뒤체는니 제기 리슈다 땡린소 내도 망부지 급제를 탁주 제도야 요마시. 마세. 우저 저유 담야기 중재다 대가져 와요지. 주지체야 나량체는니 군주 갑질로 저배 요와 마지바. 망错了拉塔云生比 디리랑치야주 KC
0: 上堂的年龄年底套了云呢肯定写不到哈哈哈哈还想大人给三年级的估计做个结吧该来还最有没信心啊大人啊前面什么过年龄的也不见这个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龄的年 라 수수 섬주 세버제티 디네 니슈스 시우기 조겐 우질푸 나라니 로마 조부 손사 라그 섬주디 데데 양타 부시 내 옆여 제조 니에저 와레 신지게 조겐 우지게 니슈스 지베지라 라그 옆여 제쇼 용도와 다다시 탄다 준비 총기기 내든데라 니에도 도직 시야유 딘자 레가 독시 저가르드 니에 나와슝 중비 총기 변조 비게 교주 위네 민보 뉴르시 베네 된도 롭진 로마 롭든 제베 지라 수수부유 론드 시문도 내든데 상게 나와 중에야
1: 지타 장운의 민노세도와 장게 낙도 자기 체수 로시에 나라 중비 총기 기준 다지 칠로도야 마마 주의 로중은 대전 소론도 지금도 총기 용라 순야 맵 차샤 세상에 대나 우소니리아디 중비 총기 마음바 비게 다야 고급시리 마타사 튼례신 바치 도우르 봐 세자 중비 총기게 다리 고급 상부디 담지쳐와 승비 전다디 장게 가서 보시라.
0: 다그시. 네 로봇에 도배 주고 난다 뭐고. 이내 우조도 요정 계담이야디. 전다 챙고 쏜자. 시위 주고게 다 주셔야 요마시. 하지. 상대다. 장게 세배 전다 딩이라. 주도 제중 저가게 되면 송아. 야. 장예대 동해차가 요말다.
1: 딜랭아라니 첸수시도. 니마 아라니님도 싱우유글랭울루쯔. 슝레칸직체 쪽지지간 갑주제대부터 첸용니시기.
0: 다그시 아라니 그전을 파뇽지라. 투자 찬용소자. 레우나글레로쯔 아니 직배가르솜지수워시.
1: 선조릉은이 리자아주리 테마지 리즐리드 사루뚜기 리샴을 유베 투자망 블록든 통두 나라니게 가제제니 네바도 자자시되제 투자망보다 망조디엘 샴디슈드 슬러빈바 등두에
0: 가바제시그시 계지대 장게 셰브르바 김자 장매 셰도다 유디 망소 셰도시 하장 로디게 나라 장게 하셰 라다 셰도시 장매 동세지다 제자팅아 중비 중 얘기 중위 수지 고샤지드 kung rim zeng zu qian bu ni rang da miao de zhi xia seng bi
1: wo nei de zhi seng bu de gui
0: wo nei yin
1: yong a ni se me xia yu rang ge jie ma qi bi la
2: 大谢我呀，咱们谢不赢，谁上啥的下手？朱云达，
0: 何子，韩江，
3: 大姐么个？

0: 야 미김비 능궁 디부 미부타 능궁 가봐 나치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 찍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최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1: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0: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zhi qing bi tang na 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zhi qing bi tang na ye mian jie cong kang luo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e lu chong tang bu ka zhi qing bi tang na ye mian jie cong kang
1: bo da tu sna lu che jie de le ni bo ra ro bu ka xie xi ge ge jie lu ga na lu che ba ju
2: zhe huo de sheng bi 아이네 주도 거는 깜빡질게 한국에 배고는 추배 원래 예쁨이도
1: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르게 두 군데 대비에 맞게 주대 인식지도
2: 한국이야 야고스 와 티브여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도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치부 메고
1: 콘치부 맞다 한국 차와 고문이 기급 주고 깨리샤 디가라 고문이 기개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래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3: 너지 파줄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4: 아치 저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차샤
5: 작감부차다 식즈고야 대수가 안고도 거의 빠고 대장고 막아서지 제가 로게바주 자주야도 배주시다.
4: 로게바주 자주야디 우네야오스도 보망스는게 자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5: 당아주데 자수 전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가 제 수주 쇼교디가 가서지도다.
4: 로게바주 자주야다 자소에 우네야오도 자장자다 식즈코고제 제체후도
5: 또 자간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부도 제가
6: 这主要的这所有的我呢罗家巴主培训那罗听我人工感激了国家当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用空间感激了国家团结的过来这么个感激言语是空间国家不用而不他国家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用而不他国家不
7: 我看不开完了，搞不起这雨，可得是呢。罗家派出很快的困难去，看不开再给呢，搞来借口们都，得不收集到啊。
8: 俺是南区军人，不姓兰姐的个了吧？俺那个老家跑着韩国的当兵，韩国的铁土部院长，去说可是俺那干部那个名头。
9: 你那个那些干部们为啥跟着伊呢？老家跑着韩国的过呢？刚刚杨国杰、叶国杰，早也查不着，干部可是叫那干部干着那个名头。
0: 得着他们恰吉了官，也他们国舅哥哥来追玫瑰。
3: 老家跑着他们恰吉演员去，光在过了我就我了个他，过说过应呗，这追一次他，这说着农民留出一次恰脏鱼呗。通江几片就赢。
4: 阿姐，咋的呢？还是锥子硬，牙真强擦下。
5: 这干不起的，鞋子垮下，得是俺老哥把货的账目马上上去。其实老几把锥，这锥也得赔出去的。
4: 老几把锥，这锥也得，我那要是得，我忙死能给，这账是得，你过去等，杨西西了掐死。
5: 但俺觉得，这水真浓的，你那老李呀，看起像个木拉索呗。出去以后呗，你面子当的忙不有吧？现在这出去小狗的个可是去多的。
4: 老李怕追，这追的这水，我那也不多。这讲价的，薪资可不真，真钱不多。
5: 等到这干不大，出去买个做难点的钱不多。现在这主要的，这水也光呢。
4: 老李怕追，赔起难着。
3: 因为人工干净了，锅儿也当出去了不赢。现在设备使用控制干净了，锅儿炖就炖过来这么个。干净也原则，控制锅儿我就我了个汤，锅儿过硬呗。通江井配就通江翠江南的，人炖南北菜一那段原则，炖菜七落七巧。

무디 더비 냐코니 지지시 추딩키 치도 파르센토 사기유 파조르 치베 급수 냐모리키 기베 원부 치름 모두 되고 유바타 냐포르기야 튀냠토 냐곤라 컴드 치기유

미르 찍 칼레라 게조와 탄튼 티베 마오웨 슈누츠 레그디 낭투 냠슈 체예 赵东阳尼, 赵福州塔, 陈秀林起, 出过你不得这了? 사향派以能送, 미럽送不得也是。 罗吉给孔, 사향派吹借能林起美翠如间土, 两个亲娘为赵东阳, 他们有些能林土列举了切的, 能送往西恰月。 波来以新德巴塔, 巴来以能林送往列, 赵东阳给森光素, 토르메기 겐디식 코베 착된도 법에 소와 서무 중요해. 남조 땡도 유협에 바바타 도르치 자우동양기 겐코로 벨레그니 대외 십자타 지용정신 채워해. 리고르토 조와피 더도 매수기 응외매 겐자야 랩시레타 매윤고베 지자리에 둔 티미 능리난기 지신 계자라 가르 유메타 보타 지신 소기 뇌베게 유메소라 토나 체구기 Kobe Mingnang, Nulin Dira Sungyo Yabu Chigundini, Mirim de Mirup Guru Chebe, Kim Guki, Chasha Chimbushila, Zegihe. Namjo Tobundini, Kim Zanjiki, Legata, Tsua Nyamneki, Drende Dubur Kuru Yujing. DW Drendini, Mu Chigazam Yuebe, Saihamba Chuja Nulin Nangtu, Kun Gu Yujing. Kwanzu Tumoto, 能领给电价送信月了提为塞罕巴能领列端别热瓦塔铁心将信月第二个月吧你我将热了羊我将困那么多没不行了是推自己不肯入其阴容你给云就你其中能给胳膊打了嘴 Dini, Hajan Nambe, Kuru Chuetu, Mitabe Dene Debe, Nalin Shizela. Tayun Zamin Totu, Shigi Cheshu Yimbe, Misu Nalin Shigashi. Dita, Zujun Chigeni, Sai Han Ba Yinxing. Sai Han Ba Shibani, Sobu Ge Nangtu, Zebe Kuli Shibi Tun Yin. 第二年华北汤国塔所谓托干给真正做内月强用出自民切断阿吉拉咱们生意月第三百龙出局三项八一没了松别各界被准切不局

디가라 로시보 감시 체싱 남시 창아라 첨부 유용 자지신 그 퇴공 배송 소부 유 디가라 자가 상부 유에비 샤워 시제 모제 고마도 사그미 디게 타도나 제키 계속 뉘바 야부시 퇴기 유 직직배 최네 콘소의 주마 링시의 인식 대 치료 두 정부 타주 동료로 편도 침부해 예게 치다 파대 배치 샤와 시저표 라주 니보 개불로라 초네 개유배 남규 라주 뒤로 초네 개유배 샤와 타 동도 용급 고고의 인류바 대잠 퇴기매 롱오 치자 링 폐교를 침배 믹세기 수입 개준디 관저 소자타 전주 체내 나제추 똑진 시도 체교로 고견 첨부스히 왠야 튀기 추균 리메 최토 관저 대랑앙 촌내 톱된야 관저로 믹세기 초덥시 유배 왕기시 교대 지원기 소장 리주니 튠제 타 제외 추부시 셔조초 게마타도 유배 최대남 부세롱 관저 아르시 샤웨 교조 최기 지주 대다시 아마 터리도 소야 기름 시행기 따도 지금 시 교조용 규제 집에 급수 시큐 믹세기로 다르시라 때네 갱고연타 초고로 송겹치기 대야 소외념료 표송 소업의 유무시기 거치네 교조용 년개 내수 판론바 지기 유바타 시주타 갱고연남 교수의 기인에 조그 유해진 개불로기 샤보남기 도그지지도 지인에 꿀송기 남바식 차바르 체유

다왕아바라 사이함바이 창아라죽 지점이인베 담라 용수 세도기 크게 요유 왠야 세우주 개시베 간 인신 총의 롱부의 죄타 뒤네 여신유 뒤지남 뒤가 따라 립이 유해진 세우이 점유니 관조의 김시 사바티시 Gardun Tsuyi Damrani Saihamba Chuja Nalin Ki Nubjan Kuiki Che Kakdom Kuiki Shonsa Shidu Ne Yujing Negor Giri Burutu Nazi Kize Gaji Gajuzam Simji Yubata Damre Lexuata Zangse Nube Nagshin Giza Yongyoro Denja Gi Chukun Kodun Tubyu Yang Nazi Ki Dobji Chuzo Nube Gardun Tsuyi Damre Chukun Migambe Gelin Cheyu Dikara Nagse Tha Zata Nabang Damre So Gengam Di Mala Mabu Yu La Zixin Giri Zoyan Pyusum Tsuyu

0: 지기 배유 셰바타 매도 포모남 응원 당보로 뉴고 배유 예바타 디네 림시 로마케유 예 통토 루루드 게베 로급타 파르데듀 롱여팜 바르신베 쇼바타 잡으유 왠야 레진예부 예베 체르마젠기 숨신당 돌세 책베 정신 추 녜제데마시유 Yargi tuzi su, nolingi tuzi, shashidu jiongay yanyu mato zimgimi. Toshio la mi sumchu simbi xingdo la yarda chigab, ngosangi nangbandi ni xingi yedabgi rina chardongki nabadaburo junyi. Zubji chewe xingba kamdo ndizuni nyajibgi chamo tan jabu yuejing. Dongboro nyugyun chungci timoro xingba ni 신지퇴니 신과 나주 토바치 된뒤 레바타 민접 유에비 솜제기 지우이 이완 초원에 니가라 포르리미 퇴시 응원보로 되비 퇴시 슈버타 민접 와라 된뒤수 로금남 동즈네 고주디 림시 세보로 주고 유바타 그거만의 공 용수 싹 차로 와치기 해. 마치 얘가 동보로 류이자 티 렌시를 능주로 진잠시하니 상류 로마사베 치 추석조 치기 해. 제가 티에베 신류 나제기 서주로 렌시를 타 피숨소베 겐된 제류 타 기베 무제 코든 체네 살라사베 누구 비교로 튕겐 준디 샤모 타 매도 리키자르 토바 총리 정중기 짐제 냠세기나 제겐가 마나직 준교로 리기 슈제 피유 화베이 로주르 탕신기 제진이 토강기 서주 송겐기 수마 더비시 이바마세 대외 미쇠 나제기 긴외 남아 정신 공도 동교로 로람 토바 티시 타자 사이한 바루 당신베 롱부니 탕나 럽저시
1: 장부 중호 메도기 직변 무미기 낙체 진기 퍼유 덥차기 내초 Tengki Saihan Bani, Jingjin Ji Ta, Huabei Sekui Ki Qilong Gangwe Si Yima Ma Se, Tiwe Yunjun Yu Guiba Zai Xin Kalong Lebe Medo Dongzhi Si Yi. Dikara, Yang Saji Xian Ta Zhao Wa La, Nima Chernob Ta, Jingara Leng Ling Tu Yo Si Yi. Sokcha Ma Bu, Dikara Ne Jia Si,
0: 仍中去年了这种学的看个肯定能错行业到我阿伯塞罕巴人心我听听都觉得越容卡瓦普有你你给军电给那不些事特别来不及了卡瓦普有越心别急 디게나체 나르신 기도기 빼 바르시유

新组就提帕拉德队列兰多卡布西约容塞罕巴如新组铁托年塔西布萨基规矩其他参天行学容给当南都六百年军天社区言行自信叠住其实社区前不约容里面你说他怎么约别新孙起军天社区的电脑早晚错脱吧用语是 공부입기 동봉기 서주 쇼교로 응고 제토기 세르단 튠베 대조기 순제 공도로 동토 사이한바이미 전중 감라 뜻이부터 최니라 뜻이바 제디 세르기 탑람라 데네 탄고의 토 신순 대조 제도가 제디 점린토 시기 최초 예배 미수 능린디 중요해

0: 개배 서지수 지시릭 표숨 소보 여배 토담미네 세 최세 사치식 레지치 지게 퇴수 컨셉 간사는 요구타 로마 쇠바 최기 여진 줄라웨 로컵자 타르바 동기메 야르기 퇴수 컨즈 세지체웨 토가나 제타 자당와라 퍼규 초규 지기예 정종 코요키 샤와 처리라 대낭식 준비마세 대외 화베 지기 샤와 처리기 교조 결조 체교로 제외외 낭지예
1: 다와 제바라 중국 사즈카라 차주 체외 가이로 河北 承德 一木兰索北上万，谁就推不起车尾巴塔。车头前尾一级推了呀，你给锤子，谁是多你去怎个来给你们？断天界面，西北面路个来才能，摩托呢，一往中开，南就接吧，肩部修就赢。
2: 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更把四处人吧，那就真把说给，那共这部年在，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给当，那想法当，当时大众节前呢，给给我进过的，预防那当那位数据看给监管当许诺，中国仓马人当人民啊，人民拿出了，人民六七当是浙江拿出的，给了第六个拿完钱。 那我这部没把他，那我手脚吧，四处狼吧，就是两把手给，那就有钱，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那我五只差不多给，那位那就有钱，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预防那我手脚看给，那我摸不他，那我长时间呢，给了第六个那我时间，也用给目击重大疫情人民啊，六只当时间，两门钱能做，那我当那位那就有钱，预防那当那位手脚看了别当。
3: 在当陆地开发，两个月估计周期松啊，几级个，三年还是从一两年了，覆盖面积开始。年初的堆积，这不里样子的区别，面对，它朝阳下边，它在堆里堆上。
4: 下面这边，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去阳子堆吧，过哪？ 过月块，六七年头，六七几天节目都不少见。下面你去团些，脚步轻皮糖都皮糖，轻皮糖给团些轻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月饼，下面拿出就是咸。最新给年久来准备，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明确的温度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个人冷，可别没过的糖，那我拉普通月饼糖呢，小熊刚也没吧，也没上头。运动下面的热汤，天外人心气，下面捏了偏不圆。
3: 有人用了些许月饼，些许补气了，减点油。卡巴郎茶，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亲郎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是卤么菜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菜葱康，老个葱叶儿年通去，滚不冷，老个卤葱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菜葱康。
5: 你忙不进来，我也认不着呢。红果开的红果要是吃这个，俺这边呢，经过电动车哎，他们谈见过个公开红果的，比赛别的多啊。红果的要求脱不松他，见过刚被吃多马家不谈，提脱不进来啊，呀养活吧。今天刚把干粮买过他，我那马小白天就顶着多啊。俺这边呢，吃了，偷偷代表俺来提西南西。
6: 五百字自行车摘取全国天然，取自国纳塘、秀罗、二路、七头吉走啊，赤毛索、自行芒果莲、独林切巴西银边，地摊去摘取吉巴塘七级，去给五折打酱切边、脱落地。五百字自行车摘取全国天然，自行去日芒果莲、独林切边，赤毛二部面啦，取些那个芒心，摘取全级，取些用啦，级别脱囊段，龙个泥须自行去摘取川大西银边过年啦。 地摊去摘取出别电囊养林土，谈得可把今年俺又能吃，人均一年吃，比去年啦摘取出别药价恰涨，几斤比去年。那些五百字自行去摘取电囊去谈的，这通通啦摘取出把果儿，洗出洗骨汤，果熟果汤，这人娃摘取出把果儿，炖出炖骨汤，果熟果来玫瑰金。年代从干了，我了撇干去，关注就是人不明白，这是一个五折多少汤，当用几个人。过年啦，地摊去摘取几把汤，五折当用当过去，五百字自行去摘取几把汤，这送
7: 电脑看了片糖，
8: 六只卡巴来过节过去，初级送啊，几个。
7: 哦，人家真是的嘞。
5: Nanjilingo tak chi hngo de khoem ne che. Ramo lu sinele na khura khartu kyanang e as podi shi do. Hoya, tengi kodi shi da. Ta thalu hngo de une shugo am doa. Tubu. Bebu. Yangu. Chobu. Hajang yao du.
6: Small hinge, tanda, ningung ki, nemsi wo de shu ye. Chen guan qu le, nam teng gu, chu zhang zhan ni zeng yi ne, chu pa le. Mei chu hong ga le, zhen bo bang po ne, ren xi nam teng gu, chu zhang zhan ni zeng ji ne, nga pa le. Sem zhu zi, nam teng gu, chu zhang zhan ni shu ne, ni pa le. Saga nam teng gu chu zhang zha jiang ne le wo sun pa de kan ba nam teng gu chu zhang zha ju xin ne le wo pa de kang ma le zhe bo meng ku gu chu zhang zha ni shu ne ni pa de ne dou qu le zhe bo meng ku ne ren xin nam teng gu chu zhang zha ni se sun ne du pa de tun zi zhe bo meng ku gu chu zhang zha ni shu ne chu pa de 처매라 쯔보멍 코르교 최장자 주르군에 숨파르 처입출라 챵심심팜네 림시 남팁교 최장자 니서숨네 죽지파르 보존라 챵총팜네 림시 챵심심팝교 최장자 니서시네 우파르 메도라 챵바총팝교 최장자 니서드네 접게파르 크룹출라 쯔보멍 코르교 최장자 니생네 시파르 만캄르 챵심심팜네 림시 남팁교 최장자 주르군에 시파르 리우치 쯔보멍 코르교 최장자 주르군에 숨파르 승리출러 남텅교 최장자 주르군에 레워우 시파르 터리 쯔보멍 코르교 최장자 주르군에 레워우 지파르 니말 남텅교 최장자 주르군에 레워우 니파르 가르종라 쯔보멍 코네 림시 남텅교 최장자 죽지네 레고우 시파르
7: 보신라
6: 남팀네 림시 남텅교 최장자 듀네 레고우 듀파르
7: 초친라
6: 쯔보멍 코네 림시 남텅교 최장자 죽지네 레고우 시파르

0: 같이 유.
1: 내가 유.
2: 네 잘림샤.
3: 디샤 내가 좋아시비슈도. 랑가 싱그마제. 담고 생하냐 아무슈. 네가 싫어지게. 네 도스 네 용도에.
0: 가릴래.
1: 왜?
3: 말해 말해 말해. 잔이 할 게 아니다.
0: 디샤 겸 먹어.

0: 고모디 수유를
1: 지. 예, 양다스. 제자.
2: 오세, 녀노부.
3: 알라 그란시네 로피베.
2: 나 제주고야.
3: 젠주. 암라 님 가시에 쇼쇼스. 기란 돈도 선전을 티엔에 임베.
2: 밥 좀해. 제만의 비진 대응이. 이만은 시 라님도 대화.
0: 자디.

0: 야, 나 주다.
1: 예, 지금.
0: 나 뒤에.
1: 예, 소마 씨.
0: 메화 분위기에 랑가 쇠바 감 지금 마시.
1: 인기 마시. 등을 잠에 뒤 메화라 또 녀수 거 수바. 마심 개 증민도.
0: 시. 제마네가 미자디 미니 마시.
1: 가시해 봐.
0: 녀스는 제마네 계속 하라서 그거 왜 마시지?
1: 怎么啥大声你听着怎么样怎么样你看了吗孙子你留心的卡尔奇都追呢
0: 要抓
1: 顾达

0: 차보 코드미 제브리 차보 코이비
1: 로지랑 코샤
0: 장조 다나가라 아니 지고리 장경아 창고슈다 진짜라 내 주디 제 요르비
1: 나비게 베드 좋아이 디제 시론 코바요레
0: 된다디 장게 삼브리 양이 미 삼브리 야면나 미 삼브리 장게 삼브리 디면은 니갈 되고 요르비
1: 니갈 요마리
0: 된다디 게시 미 삼 장게 삼면나 디모라 초지 지동지 주도 게 요마리 게시 장게 파가 미 초 마가부이나 어니디 하토니 어니디 장 군주티 불교도 좀 봐. 지교리. 계제초 니가게 삼르티 제이니 제시고 와리미 더교리. 노주디 그 주신 다거르 봐.
1: 당아 요고 老金人的 시참을 선비.
0: 나 셈고.
1: 老金人的 우르스디 원내레 줘미라.
0: 랑가 고르시. 랑을 당다 된다 겐지 슈디. 와르심나라. 마가 쳔부지. 수차부지. 랑게 그제쇼베. 덥시다 제 마가디 숙덥지 랑게 교주세샤 삼보고지 창조 난주 삼은 여우시다지 니 주디 유바 차샤니 니 삼시투바 나우유디네 단다파 지메가 우네 타비 보우카 주요자 우네 공부
1: 암라 기란페베 기부추면 좋아
0: 공주라 让他 给些些呀，爹们。喂，
1: 哦，
0: 你同多让自己些呀，全是给咱们挑几个，给们先打，让他先学注意呢。第一，让个弄主意。
1: 他听着可怜不可怜。
2: 跟你老杨比。阿姐，宝宝。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키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탁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컵 겸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탈웨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쇼 겹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낭 로튠 맨주 진이 서구 룽은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오발 송종창

0: 야, 소시. 소아.
1: 진부 딘제차네 바베 띠옥스베.
2: 띠옥스키 요마시.
3: 디시. 발라게 기른 공 아지제 디나마죠. 리샹 발라게 딱바 두스티는 게.
0: 로지, 니 왜 혼랍사 미샥 주시아디 마겸치라. 심부도 뒤쇼 주제.
2: 요쇼, 미드 저와미도. 랑타리 로용제 가르치즈유. 원디 쉬다.
0: 나르디 규리 사야 도연이 여러 번.
2: 뛰어넘네 그래.
4: 장기 나와 뭐 중에 아. 신진 신지 뭐 먹고 자야다. 장자. 신진 신지 그제 라지 아.
2: 왜 진짜 진이 여러 번. 딜레 나 공은 쉬다.
4: 디게 저 지고 친.
5: 파가 저 키치 미네. 다가 저 키레샤. 곰 식던데 그저 담이도.
0: 꿈마디베 참마르베아
4: 아세 쟤는 센터는 님은 멍구디게 대디 동구마르베
5: 워지 돈더 자기가 우리 칭하여 마르베
0: 여리
5: 쟤는 우리
0: 디니에 팔로제 세워
4: 구다 구다 구다 구다 시다 뭐네 칭한 라브르베
2: 老조 니랑 디모 치스승두에 디랑 다저 워크여리 난조 자단베 칭고모리니 동단베 칭슈리마리 무시야디 가족 중에 다스도 중지고 어리 장자 내게 저 다그라이 미게 봐 리리리 버스 친소나 레거시 라제문 율당하지 나다 타니 중지고 어리 와 라게제나
5: 발라 장자가 요번 문 뉴사베 네트 마시 신전의 天气 침부르바 자가 친아 제브리스러 이네 통야미도 지게 양라가 구별 주년 참마시베
2: 어제 딘제 전에 과용제 다가라고 네 사버샤 놈주디
0: 응아서이 나서이 돈도 님 지니 공부시고 삼치
2: 가르지가
0: 나 탄데 레그메사 워티제 칠조고 삼치 보게 나서냐나
2: 이야 워리
1: 지 교시 샤텐은 니게 냐고 님 가셔야 되네 낭다메
0: 탐고 체네 니에 섬블링기 잘라야 쉬디게 람제고 삼치 이 가부체베 뒤수디나 차차롱소 타그랍 규브르 타마데 시네 님도데 톱시 나니 탄더 셈갸제 데고 키기 마세 니다 라마 깁소르 바 콘다
5: 샤토즈가 되다 나로게 되는데 카르시에메 고민도 라마 뭐야 그제
0: 나 같이 모으게
5: 제크시샤
0: 수시베
5: 제크 让他都不懂卡巴爹爹吧，我错了，大姐。
0: 哈，谁打蒙古的？第老年丧事吧，我。那这下这下，蒙古西，蒙古啊，让肉死的，用多了。我姐可以，我他都让你们都点名了，心里的，但蒙古西我。
5: 那姐可能心那么郁闷。
0: 我多少年郁，但蒙古啊。
5: 可是姐可心里的。接了过年，你们都带头是呗？
0: 你们都带头是。今年生那个连送给自动的中单兵的，肉是去北京上的三门车，五百铺接了三小门呗，五百铺的俺打开门吧。前上俺接客的，让肉是的。
5: 让接客了多年。
0: 很多钱呢，俺穷兵的。
5: 钱都穷的，接客给自动的系统西边从那里，可这也没是对的。
0: 让穷的，你也穷。
5: 让你穷的，
0: 用啊，你也穷。这么小心没着？
5: 嗯。
0: 我那穷不着呗。
5: 嗯。啊！俺心虚着。俺们是不是写着？
0: 公不长眼呢，老年时代吧，顶真能我不读啊。老抽狂了，你谁看的我了？让了同学家我们生活是这个程度呗。没送的。
5: 让同学家我们生活这年一遍。
0: 没送的阿姐。罗楚狂给普教不的 디린 사지 타그랑러 켈린 튼큐 제가 용비입니다.
6: 켈리
5: 장게 츠워디 가서 제 봐.
0: 아마 탈레 신전에 로용베 미르다.
5: 파 같이 기네 디 츠히도 뭐 그네 줘.
0: 나 츠고 뉘앙위디다. 당장 봐.
5: 이 집시드.
0: 레고다. 나 계치세 서기. 도스고. 전랑게 도다.
5: 담스도.
0: 네 슈케보. 도르시아. 로초 공기 부교부디 켈린 튼추 치가 용비이 야 나스단초 야나 닌 집도 삼초
5: 니가 또
0: 阿姆拉，阿姆拉，亚叔，陈俊呗，你有主意？我让苏古西不是站起来，能不能先下下？就让给西斯那个配的。苏古站下哎，跟着去。跟着站着。苏古大姐，苏古大姐跟着郑国去。得西的，西不下下。顶着跟着去。没事的，我这。对呀，一直过去。兄弟，别偷门多。我这。明个找人来，出门事情。没钱的跟着死。
7: 对他咋是他妈妈抢的？我妈是他。哪个都给。你看这个。跟你爸那。这个怕压着嘛多，这怕压着嘛多。他疼没？你强子跟俺女儿被吃我当过的人碰没？让吃过过，养猪过。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1: 你要的，爸爸也能心里都痛个嘛？是。阿三，你也出钱，他可不是吧？阿姆拉。是，阿妹出让家算过，宁素有事的那马怕不接，给不得那怕火过。阿妹，阿妹，让了，让你走过，让你走过过啊。他可是，走过过。看了女的，看了女的。你也不要的，你也叫叫瞧啊。不叫么叫啊？不叫么叫啊？不叫么叫啊？
2: 我有理解，人家对这钱拿怕没有那么多。我怕那俺碰见，碰个多，哪是那么多？哎呀，那怕是。呀，麻烦了，那不是打仗没多给。你可理解我啊？可理解啊。我呀，我只是。我钱是。给钱没多，对吧？你偷说。
0: 爹，既然你爹结束，咱俩女儿要说，碰过嘛事？你先说你结咋了，说让了不？也不是做人过，啥不能先做人？
6: 刚才的，你也开始切土木松，我前边退休的那了，我是吃用的，粗劳用过开始。
5: 有没啥土种哎？
0: 马塔勒，我来卷他俩追土不着。他们给钱去哪里？英国去。深圳林卓哥，电视本第一次进来的，年年只得是他当多少小时。大把宿舍是越来越贵，一年宿舍人少吧？宿舍个车钱呗，都比土不多么远。都比土贵几少？落户处呢，缺点干不多，半直接占土吧。
5: 听这的，哎，英国。
0: 莫让他害怕，给别钱多。 现在给来个那停机必须。深圳六月半没得做，我那培训讲了下，确实参加呢，啥子记录做，从事大家对我呢，讲了那行三样的下，天气下差不多个，没，什么那些没我什么什么这些顾虑，顶这一年我都是土穷嘛。
5: 这
0: 场玩些没呗？我打算么多，当年先年顶这明白。我忙啥子？
5: 他们的三大干部用不起，不归美国钱投不起，我是全部用压的，用那个钱多。果盘能行，让啥果的给不起点皮，
0: 谈的现在还可以，但前段年不断的，七岁个那么咱们这些，心里边都吵了清楚。
5: 现在人的啊。
3: 哈薩哦,你。楊飛燕。姐,你你很著切不著。這麼著卡的謝語啊。你卡可以去給我去。我那卡可以去沒。我那。他他該寫沒的。啊,這這這。對你的年歲不信是啦,誰不可是。強子。可不可都沒沒了的。你來不打恰的。你可以卡的了沒的啊,來個那團結畢竟了沒的。
5: 然罗永亚的所所感应秘籍了约亚七度的俺罗永亚的俺的马克被秘籍了约亚七度一我要唱个对对啊鸡你送我呀你听说谢哦姐妈把他唱个你了吧有的其实我有那么这个名字强子永远做学的深圳很这里许多呀我都别让他多啊
0: 姐妈，你让深圳的广告车务学了香港的接广告着，用的过？用
5: 啊！
0: 哈哈哈，记不上了。你来毕竟一个，毕竟要懂啊。喂喂，啥个俺要学的？姐妈还记得？确实是没，看看嘛，去吧，拿点点你。你这现在要不懂？既然是这个，看咱们这个我有过一件事，他先让的，先预备，他先。老金给你妈俺来不的，总共那讲对多。
5: 偏到远
0: 的，他的上面写么多喂？边角的正面，你个他们在吃我这是。
5: 那你吃过过的？
0: 一旦他等到我写意，阿拉录取你。
5: 录取的，俺这米也给拿不上过的，几周人录给，十几上过还接应的。你身边了，从哪天开始的？俺这提着表兄弟，几时不下？我那个，俺这提着表兄弟接到下，但是的。
0: 这这这，应当。
5: 俺这后面是了嘛，这边。
0: 啊。
5: 他的阿斯。
2: 老车装不了，
5: 嗯，
2: 俺这说说，我这车上没说，俺这是用多钱不穷钱，你妈的进不去。

0: 진짜시 나라도 되게 조약 미든 유비나 라고경다 왜왜왜
1: 가지니 이봐
0: 대다주
1: 라고경제 가지가 생겨 용차도 왜
0: 디 네 진짜시 망주시에 구경마도다
2: 이제 같이 내려봐
3: 이 내봐도 제의 미츠 나를 세가 여부르고 겨울장을 사주되는 모두 장이 디기 소화로 뒤쇼 죽만 주비
2: 디기 소화 유매시다란 게 통해주고 니의 채는 뒤는 담도를 샤 나 첨두 매내란 게 첨부 주고도 용아 경세 내려봐 같이 해도 이제 같이 해도
3: 자기 아스 내 삼단 사주마 타바 주고 세 대부수고 아스 내 시용 말비 자기 아스 내 시에비는 니 아무나 보면 치지 죽으시 니 랑을 랑 수출하 가봐 등그지
2: 뒤쇼 당사수 김부 해줬어 제가 얘랄 년에 세우다 보면 얘를 라저 와면
3: 돼 보면 얘 개비다
2: 얘 갈래 개비 엄마를 배
3: 랑쇼 촌라 당지 지마 양페이엔게 랑을 보 보시게죠 리시다게 정지 미즈 양페이엘 유비 무슈 봐 니나 견고다 보고 요 요마지 뭐라러 부즈실라죠 라지게 리라지 강매가라 강고샤 니나 무지게 제도 미지 워다 미치 가라 대제 양페이엘 고이부다 모토 난키다 싱사메 랑칼 니그지
2: 지 나 아직 수고 있어 엄마 배 쟤는 소녀 신다 세초 야 소소 대배기
4: 哎呀，今那你走柔柔就修的，恰嘛些呐？哎呀，对，写么写那的？今那你个扎西边你么是不写么写我这的？
2: 卡里，卡里点这个你么？
4: 今那你春四九年嘛是不啦？
2: 岁数多，我你看看去个用的。
4: 啦，对，拿下拿下，你别的拿下，前头看那你老汉军就是一大，你要注意吧。
2: Ranyer gibi, nyenyer gibi.
3: Ranyer gibi.
2: Dayara başımır be.
3: Su başım da.
2: Sen nyenyer gibi. Pajuda, pajuda.
3: Lakma maçya da.
4: Aya, uyacaksın ha. Aya, ciz.
2: Taşo.
4: Kiran yida.
3: Gepsini gepu, borşo şey yakıttı ha.
4: Aya, uyacaksın ha.
2: Çansı bası. Timdu. Toptan laki. Tundu barışı. 藏不得雨。
3: 我那车没清明呗，清明。
2: 热，不是这么想嘛？热，开车去。
3: 谁看看嘛？是那气的。
2: 热热热热热。
5: 你写吧，女的。听你了，不雨呗。
2: 不雨。
5: 不阴吧，不阴吧。
3: 不，老朱。
5: 是，不过群居听这，看上你了，他妈去呗，见得看得多啊。你听你了写我，听这对了，看下钱币呢，不过每次进了修跟提的，也买呢，三百五十多。
3: 三百要点米，全要米多。
5: 我那三等个妹妹，
3: 当面，
5: 要我这女婿，天子的爹把他连好不的，一年天子的爹不差数呢，看来你拿几个密码的，我也给你的，看来你三等妹妹啊。呀，让个三的赔钱数，当俺天子爹不偷码的。

0: ये क्या नाज़ो शियो? चांस क्या बने सो? मुरंगे ओक दिन जाते हैं तो हम तीन थांगुई।
1: ताज़े ने ग्योस को। तो ताने हर शिए जो। केमिन वा, क्योंकि चेंटे जा ना लोस।
0: वे, लिया का चीमे निम्न थांगु सोंग जा, जाप जाप चेंट थांग जे, रंगे कसू दम ने दिगे ले मैं वा।
2: लिया का चीमे निम्न थांगु दे तुम लोग जा चाकु शुकांग कुछ।
3: 甚至连个七百你们堂屋店我吃了没吧他都毕竟有什么都到你渠道买钱的可怕用不着再去给他他不就打不你钱不是多嗯底下顶着他所有嘛谁他是钱嘛谁当嘛谁然后七路边全家款呢都要洗不洗多我那都打不打的你款的有嘛谁这个洗不洗车衣羊肉是可以用不是吧
0: 让你敲我是的用啊用啊前面你的款下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用嘛 호세, 나 미스테나, 미스테나. 다 공수도 몇 바신 거 입자.
2: 네, 그도 몇 마바 바셔서, 괜찮니?
0: 장게, 네 콜 몇 켜는 법 문도. 뭐야, 네 소샤.
2: 네, 네 콜 몇 바 문도게.
0: 리샤, 배드 네 법유.
2: 아니, 나 뭐 럽지.
0: 네 럽야 하루하래. 도로 채차도 와.
2: 채차도 게?
0: 응.
2: 젠튼도 러주 권쇼그리. 좋아하시디다. 야, 소기다. 같이 유가.
0: 함락을 쇠승어야.
2: 네, 쇠비.
0: 쇠, 뭐뭐가 하면서 다 쏘신거 입에.
2: 너 그간 쏘다. 근데도?
0: 함락을 약 쇠샤.
3: 오지, 나부 딘제네. 기란이 대 가르시기요. 아.
2: 함락, 네 쇠디 기란게 쇠비 심하 쓰기.
0: 야. 네야 디제디 가르사디오 디도 디.
2: 쏘지.
3: 가리. 나마 빼래시야가지.
0: 가지샤, 하래가 죽인다. 죽인다. 아무나 말해가 죽인다. 쇼고.
3: 대다다.
0: 어디? 예언 주도 담차샤. 쇼고 채시.
2: 나디 제 제로미다.
3: 달래가 주니스베. 카가리야. 예수블레 심바사가체 부부디인.
2: 아무나 시다. 근데 정도.
3: 어지. 나지마 대용구도가. 나지 루야 뇽다
2: 주. 진이 루야 뇽차스베.
3: 인과죠.
2: 진이 소서치인.
3: 바벌 접지 디제 나지 루시. 나지 망지 루마도 샤텐게 소접도 나지 뇽차비인이야. 오, 계란이 양페이에 차가 치제 닌간 고송아. 디리네 레가 주주 땡기 제브스베.
2: 마친코 녜 땅고 예매르 산도 땅히. 너니 피게 레베지. 지게 양라이에. 코랑 섬츠 수츠. 녜 데노 콘르. 섬츠 현다 스케미도. 장즈르 차로시라 느끼. 장즈 게브 쿄우시리. 닌다 나르 주제 데비나. 슨나 게브 메바. 체자니에. 무이케 사모토네 칠로 정다 용르 삼추. 디니가 콘다 치주미주 슈베지. 녜더드 콩토르. 공주시나 게미도 선디. 디콘르 나다 장즈 접셔야 돼. 탄도 도스더드. 나도 더고 차다 취시야.
3: 승부 더 자동아. 장제랑 장배 자동 팀제. 레라보 죽고 마시. 니마랑 가보치도 소제다 방미 치기 쓰지. 니에데는 장제 메시지 죽고 마시.
2: 암라. 나 장제 리치 유. 너니게 간게 캐세체. 신의 님도 대토스 좀 주고. 요셔셔디를 가봐요지. 나 장제 리치기.
3: 마시 아메사바. 장제 양배연 공수대 마주로체는 삼주 이내 탄데 키라니게 타체차는 나주 개고게 기니터달 주도 제마요 이내 와 심르쇼 아 랑가 심날 먹이 가르 준비네 인지 아마쇼 아 아메케체 타랑이 되주 근제지 레네 아메케 인키지 아마랑게 사신 덴베 갸츠르다 뭐지?
2: 뭐뭐 좋아해? 암라 나 키랑 유자

0: སེམས ན ཐིང ཚུ ལེ ཅེ ཁ བ ལེ ཤིང མི དུ སུ ང ཉེ གུ བི ནེ ཉེ ཇོག ཚུ དུ ལོ ཞོ
1: ཨ མེ ལོ ཁ རང གེ ལོ མ ཐུ བི ནེ ཉེ ཇོག ཕོ ཅེ ལོ ཤོ ཅེ ཁུ རང ཡིན ནེ ཁ རེ ཅེ གི ཡེ རང གེ དུ དེ ཡིན ཆུ དེ གང པས དེ ཇོག ཅེ གང ལ ཅེ ཤ ཐུང གུ མིན དུ གེ
2: མ རེ ཐུང གུ ཐུང གི ཉོ གུ དེ ཡང མིན དུ
1: ཨ ལེ གུ དང གུ དང གུ དང
2: མེ མེ
1: རང གེ མི གེ མ ཐོང པ ཅེ ཇོག ཅེ གང ཤོ ཨ ཞེ བེ ཨ
2: ཉེ ཡང ཡ ཅེ ཡོ
1: ང ཚོ དེ དེ
0: དེ ཁ རེ
2: ནོ གུ མི
1: དེ
2: ཆོ དོ
1: དེ
2: མི གུ
1: སེ བུ ཐུང གུ དུ གུ
2: སེ བུ ཐུང གི ཐོ དོ ཅེ རེ ཉི མ
1: 녀랑셰고 다이는 오네 샥저차디 갸야민도가 가다녀 케스 카르사 어 외혼을 나비기 인지민지 리지 케비지 나로슬레
2: 도메 오네 루메 어 녀양 갸지요
1: 녀셰바뉴다 녀하고 마르승부도게 라시구여지 샥저차우르슬레부다가 남자치고지 제마레
2: 어 마레디
1: 로고촌이요 마지 엄지 샥저디 답대 탁저리 송금민두게
2: 아니 어 수용도우지
1: 네 용고
2: 나라니 지고에
1: 나라니게 용마스베
2: 디저 와용지 녀랄시오 근데 세네디 샥주시르 봐 샥주라 지중 요와 요마지 계시 샥주 제가 지에니 엄지 주도 제고를 넘나 라수다 주도자 랑게 다 취업도게
1: 데네 주 가려야 하시 녀랄시에 뭐 주게 샥주디 근데 이미 랑게 싱거스 봐 찬딱제 진유여지 엄조간데 주스체 은타가지니
2: 엄조 엄조리 미미저 계시 표스체가시다 롱치어리
1: 롱어차는 예여주시 미기 샥저 춘주치체 봐 라는 로고 그제 고도 아
2: 샥주시 뒤니 디네 랑을 하고 내자 디네 장제 라고 심 나시네 샥주시 주의 시마도 진유미도
1: 어제 진전 최고도 매
2: 요무도에 저랑 상무요나 님이든 제조 시마도 샤주 식미
1: 욕셔스 가세리 계세 님지 답자 총제 매교 총비는 요녀 요마스베
2: 님모도 전 당마르베아
1: 미게 마통비는 답자 매부 용고즈베아
2: 라오 야오미도 너다 가리니 저버간 겹제디 타무디 랑게 세바니 규리 등기기 이기디 가세 녀제샤
1: 녀러와 님규 마스베 양가 체제 통구도가 되다.
2: 당도 통기.
1: 자야 후제 되다. 당기니에 개 러매마도 니마 능시 야고 주민도.

0: 낭 봐봐. 픽수래.
1: 어찌? 어머.
0: 어찌? 지겨 양라 마스베.
2: 아차라 감사. 올라 감사.
0: 기랑 기랑 그 뒤에 대피 봐.
2: 당고 나 총샤 내리슈 통야 망차제 쓰샤. 리창군이게 대사 하마고자. 공지대 도서실과 계속 공부팀을
0: 쓰죠. 당고 기란이 뭐지?
2: 아니 아니.
0: 녀삼바 아주 창지를 삼초. 당고 와게 샤덴 빵빠 대제 응이 살게가 레주. 나네 스녜트 수르지나 삼. 나래 부르 삼초.
2: 공마서 나라 시제 도서실
0: 제니키라 디리 대부 유기 마르다.
2: 딱 험제 포스타 자다 차지.
0: 이제 용마지. 두두 교정 고치는 구슬로 누구다. 조금 아파피다. 나를 제도 보유. 쇼세 최초적이 지겨병라. 안주 창제 세균 티제 난자 토체나 슈규인. 제마 레게 칸라 창제 머집 카르요네 태가 수로나.
2: 听着 吧, 是, 李江琼古达, 후부, 卷不起, 深圳了, 俺若不起来切去, 也怕也死无疑。
1: 龙秋答不疑你, 听你切不去过去, 既然俺最强子听你切不得了。
3: 强子也和那本俺最心气, 他们了女孔么做那个, 就是起一天那家, 怕让给所有的邪魔了做。
1: 大大大大, 大大大,
4: 你来跟我说一下。既然我们的邪魔地的跟这人, 他说什么? 几个病了啊?
2: 老,
4: 既然毕竟了，姑娘一边了。老，去过伊。既然了，到马店面头呢，去了缺个条码的，拿了缺个片。没事，拿点水不得，心不悦，找不用个人。他现在，看咱最近咱全部的，全部洗不走。姐呢，家着大大马店开多个。
2: 既然看着全都有呢，你那么啥说个去？有些哪家了，都算熟面，差些他就多。
1: 几个病了，在这洗了药的，前三天。
2: 洗了就够了吧？谢谢。马瑞阿家啦，俺很多从小是土语，多子呢，很多啥话听着，下面呢俺也注意，都算熟面。当过参加都算熟。马瑞，
1: 去哪去么送啊？
4: 多久几天？
2: 多是呢，也啥话听着，没过就呢用马瑞，哦，爹呢，开始。
4: 让俺来看药去，
2: 下面提着拿捏书给，等到我还来收不起来收拾，怎么啥？
0: 前头
2: 我
0: 给了
2: 东西，
0: 通知
2: 妈那打。
0: 俺让是这个没几天真收到，
2: 我那通知妈那打。
0: 前
2: 头
0: 到时间嘛就接。
2: 俺随便，他现在。

0: 같이 가.
1: 와, 르지사 진짜 젠지도.
0: 네 지식 매 봐. 네 럭. 나 다들 르지지야 삼르다 가 봐요, 제.
1: 젠도 쓰는 세부 회양 주지.
2: 아메 다시.
1: 아메 다시.
2: 따고차.
1: 따고차.
2: 아메 달라 시시다.
1: 아메 달라 시시다.
2: 달라 쇼고시. 시시다야 요마시. 시시다스야디 칼라 정다치야시. 아메 다시.
1: 아메 다시. 따고차. 아메 달라 시시다.
2: 지앙아라. 님도 인다.
1: 아메 다시. 따고차. 아메 달라 시시다.

0: 아주 링가다. 수고시치고 삼추. 딘제 지니 니에 라고 심지에 만주다. 장즈 랑삼바 나 신전에 비진루 구스 중가 용야 카시 삼죠. 랑치도 인사. 나주 显다 시오마시. 모젠나르 첸카니 던다디 랑게하구마시. 짠님이랑 던다디 랑게하구지바. 디코노 테브시베. 디코노 테브스다 시베아. 리창르 수수 노베 나와 큰도 도도도 나쿠치 나다 카츠키히 따랑게 카드 제목고 나라니 탄다 레지디다 제구시 레지데 죽지 송아 디레랑게 나 교고 교초웨 된다디 근데 지투 미지 르브로치다
1: 인지 차 튼치지라 카카 차데 튼주 맞다 미즈모네 큐트 메나마도 카카 지마지 Shanda, Chang Zong Wune, Kuta Mewe Nye Leedwe.
0: Nga Nye Di Nye Le. Gezi Kariyu Nye Sieg Yu. Nida Gezi Zoya Mewe Shio Ri. Toya Mewe Nye Pencu Tien Jie. Tari Tzu Lo Yon Be Jie Le. Gezi Xeya Mewe Xie Xin Du. Gan Zu Jie. Gezi Xe Jie Sieg Yu. Rangge Chale Gim Nye Ken Mi Du. Chang Zong Mewe Tui Su Di Na. 俺你们那么下载来俺住住，能来住住，我那隔离室住。俺没住单个住的，天气没这那了，没有的。一年俺你小着钱数，没蒙古的也说着的。俺现在住着，叫我叔叔写不起去给别人全部算数。过那村老百姓不过要几千块钱，如果追查说呢，你念不起，你写过那了，叔叔懂了几多的，露天城外，让我那隔离卡过日下，叔叔过得松虚我生气。你这说写个东西。 强子的心爱药嘛是强子心里我有啥个去买来了药嘛是不是不是没别的下线的哥哥的三句巴拉可那你的心呢用嘛是不你阿妈心呢阿妈拿些停车的开开下过嘛是说多日子的就是不你三把我就多日子多三笔呢强子老用过的三个月一年停车写老用过的三句除了别急没得别的九百所许多你妈俺给说前面给写女是不
1: 给我加了等女是别啊强子顶着恰恰老用不是同到学过事体没得你给我从那开始见面还过一遍我偶遇些别从那许多我这说这里生病想丢的强子搞不清也有的不就应别打着人家强子搞不清也不得让他是一别打着其实谈得对了 人家看看钱币呢，没什么特别重嘛，这边。可你了，你电视端过有事嘛，这边，你对不过去。想的，强子从举证点呢，他说这个呢，强子给不怕了，来他不这边，来他不买不得，场面心塞是不？他们却对，给我要着了，不去就要着，前张三张三的，做独自汽车的这。
0: 三三四年的媳妇女生呢，一啥月住着。人家还过嘛是，他那年五十岁才会生命，强子给才会生。
1: 错死对，
0: 是的。开始给的这给那人家过不中哎，到哪过去，才能才会死的。他都不过有啥？没话，人家爷爷写文，你也信个月。你来人家阿家里看的要死，
1: 现在你阿家信个嘛是？ 让他强子自动要着，阿家他就要给你拍自动要嘛着。可你别干能行钱，你就开车呢，别就亏不起个着。你那让这个嘛着，让强子搞不月子，性格过着，实在想不到还不得做，好多开车个着。你那大块家里给你的，来他把开车拖嘛着。
0: 你也是问我听这些啊，然后，看看其实，那个买了，出墙不是谁能买，人家听到的三不到五的四个月，
1: 让他的那顿吃不着，让给人家他去吃不着，让你越着着。

0: 보라로부카세시게게제
1: 콩치부메로
2: 콩키 콩부친주티니 동맹가신이라 슈니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덥레 랑처원당 르두추 콩지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슝 치베 함사부니 치베 강부 찰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찰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체휴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泰迪兄起别浪提尼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3: 아씨 따디나 계속 주지 야제 차 차샤
4: 잠깐 보자 다 식즈 거야 대수가 안도 거의 빠쁘데 잠깐 만나서 치 제가 로게 봐 줄 자 줘야 돼 주시다
3: 로게 봐 줄 자 줘야 돼 뭐네 야우스도 뭐 망스는 게 짜장스들 예 고스탄 양스스러스 차스
1: 当然是的
5: 光在国人的中国人的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
0: 那我所去看的，那我所去看的，那我五十趟我所去，那我那点月子，月发那当那位所去看的别当，月发那我所去看的，那我我不当，那我张子前呢，给了第六个那我时间，也用给目的同大言行，人民啊，陆局长时间，两名前当说，那我当那位那点月子，月发那当那位所去看的别当，这当陆局看完，连我接过去，主席送啊，积极给三年。

0: 你把那个给我送去。他连阿妹光不许接人给我。走，公去接人干啥去？罗都。
1: 아기비시라도 디링키나 니냠도게가 부주가리게 남버 팀 당구지

0: 잔 가르치기요.
1: 아지 람베르 나 조르제 마용다 미토네 요요 마죠. 나 지금 제면 좀 쓴부리. 나 야자 뭐 나래 진주.
0: 아지 잔이 수수스다. 용어도게 아. 카투교 아. 아지 카투교시 카투.
1: 다나 리조도게 아.
0: 리조도.
1: 근제제 랑가디 타가라고 아치 다 지스 지스
0: 나야
1: 하쿠기 하쿠기지
0: 용아 용아
1: 야지 먹어 나 야지 먹어

0: 기랑 대니에 손자 안주 심나네 기랑 오네 땅 배우민도 오네 땅 배우민도
1: 기랑 굴레 갔어 지마니 차례 등한 둘라 과제상 둘게 원하시
0: 내게 과제하네

0: 몰라. 일어나서 뜬금뜨게.
1: 네, 참으셔야
0: 콘츠의 기란 뽀를 쓰기. 이내 뽀창모 시그리. 네, 몰라. 뽀치 죽음에. 몰라. 순보 쇼우유.
1: 뭐 뽀우 마시. 뭐 뽀무 샤땡기 뭐지. 뭔가 중견에 매미친다 유. 대수 퇴복하지. 지만 예샤대 지부 차수마 매미치아 영어두에
0: 레스
1: 뭐네 네 참아 야우 이리 조샤 나랑게 토르 주드미도 타드나 티제 쳐드 랑게 마토네 따따리 칸다 토야 요마리 니디 니미지니네 차주시 멘칸네 로야 요시 랑게 마치제 쩨불리 고가 조시다 랑코바 지네 나의 타가 흉구이 老지 나타도 미츠기 그때유

0: 你啊，小舅舅舅舅姐姐，你嘛，我同家的你自己的。苏木中大门呀的呢，他家的家全部是人，他把都人一个苏木内头的呢，中大门呀的呢，另外一家呢家全部是人。
1: 人家绿的身体的时候，都绿江南我拍照。绿塘村边三九年，别谈给电联营。
2: 俺们这军队呢，俺们在打工，在农地里，俺们菜刀全部就，等下的晓得别全部写起来一下。
3: 地拉苦养的生产力，别谈给种子业。
2: 大龙啊，我这几天呢。
1: 那生根苦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写起来一下。
4: 你在电报局那生本没是记不到，
1: 生不记不着呢？叫我搞的家里面领主用的，
5: 所以那个中原那个作业那个菜人不觉得卡车小就来下。
1: 电话马队给我素养的，汤不穷了，天天泡把鸡。
6: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유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 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직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타라베 토올.
1: 도껴디 나무도 저두르베. 계속 야호치스 제자 밍르 남게 스탑지. 디네 자비노 왕진 토간다 타니에부르다.
2: 파요조 나텐드.
0: 포정세바. 내가래도
2: 슈꺄 슈꺄 슈꺄 슈꺄 슈꺄
0: Kaka, lagu jongda.
1: Nga po yong jindu mindu.
3: Yeba, dus nye ma de.
4: Shukyo. Daga nye ge chesu.
0: Yueban, doko mo de shukyo.
1: Yueban, genzi yeyun du da.
0: Yeyun da kare a. Yeyun debi na, tewa xie zhung ma shbe.
1: Debi shu o tu guri.
0: Ahem, tu, abu la.

0: ཁྱི རང་གང་ ཨང་ཐང་པོ་ཡ་ཐོ་ཤི་རང་གང་ཨང་ཡ་དང་སེ་ཤེ་ནེ་ལེ་དེན་ཁ་ཡ་པོ་ཅ་བ་དང་རང་གང་ཨ་དེན་ལེ་སོང་ཤོང་ཡ་པོ་ཤེ་དེ་ལེ་གེ་ཉམ་ཁོ་ཡ་ཁ་བ་ཤེ་ནེ་ཐེན་དེ་དེན་ལེ་གེ་ཁ་སེ་དང་ཤེ་སོ་ཅེ་དེ་བ་སར་ཏེན་དང་གེ་མན་དེ་ཤེ་སོ་དེ་སོང་གེ་ཤེ་དེ་ཁྱི་རུ་ལ་ཤུན་ནེ་ཅ་ནེ་ངུ་ཐ་ན་བེ་ན་ཞོང་ཤེ་ཁོ་ཁ་ 当特别当道三年有对妈妈忙手节唱歌当三十三点妈妈忙手节厕所当就能点家送给想在头月三天半卡给上马所上也不写给中正把人拉破碎给黑白白的了落个用证给你都连走写去了军中当现在了第一年年度给女校当他最年吧托了东家军中写的另一档能没接上路七岁新年年比距离大，年比日常生活更大点。目的三天累计年度变过后大，洗手间生活变化细个。家庭间阿所相称上，人口三百卡个七岁间的后大，年轻的些三栋个满足间，对前各栋细的累计变，按照细变跟这头年累计下他个，等着一再细的对前间阿所整个，洗手间天天领大这些强用细个变，年少能行。总的到习近平习近平给山东青岛装起来北海执政组织松镇执政黑了明星领导天别天南岳改革改进前工程局长老总谢发起总的到茫茫工作国外党厕所责任专家军雄谢贵行到的罗瑞门地位七岁间跟随童年可用党可利用丁藏用记者秀用高松找我擦党的当地七岁突围丁家童年北京院的地可以党不得公平用起来跟随谢贵天蝎电价间跟着天朝年不习贵行多空间导动跟着当理理解当动跟着理解协别跟着节年不纪念天蝎电价间跟着马拉推上做个可以用着我们今年来些等着习贵行做你来的超空间年卡当我们今年来些当具体协个客动当今天节当动当趁老的协个客当的我上年会的动当很多协吧他给协吧节他把信念天蝎电价节我让电本做个三天元能节我的离着了当前电的习贵行大电入手当大电囊中协求客动当落不所用的当直接协求客当到某某忙促节电价的黑当然后节国中的黑色当点托中年卡中年了他去协求客动个大约千年当我的马拉推过厂的动贵行下他三天新年南黑节今年竹生黑别协查经济年前年的蓝色走道我把内部党中年党内这年能够更善间内部切了当点没事采取领导团结了定过习贵别年轻学霸习从对到习近平习近平给中央农村年轻小李孔杰同着穷穷西别历经多年让我断绝口耳正面点着下一届工作局长党老总习霸党拥有着你的行政党结立给你的想法习从这里到对现在的理解我这往家的当前内了可把些贵县内定节接受唐军十八党日卡给对现在当前有些讨论你不写到对现在的强控点家用家人给你写个把党对现在的强控节你刚刚过党是贵县你看到些巨变间他写的党党到底他去蓝色推上十年对现在当前点家过了点的党套你看穷藏年没把做给做句三律人说今天三天当到铁东贵县江南经济三局中这当人力官兵忙促了三律老师就把季节写过变年中华马来基地出兵的铁电部组把当中华马来基地出兵组织了管理东家执政党领袖者李桂平这六岁东家了确定是贵县准备写当三天当执政界能力破损组织当头忙促党纽约执政党去三种系列三局领袖李桂七百年把当七百年把八片九年根据一起写册解签通过人把大家间对行政党里跟跟前年的习贵县对行政党里各党对为列定的第九的各类党第九的观点第九的定出一些年三寸九八党当成协拔跟可爱的协格 시비 전에 포섬 추서던 그 현, 시비 전에 포섬 추서던 아담, 마소숑 샤요라 자체 당내. 시비 대탕아 찬롱용주라 통크 시대 시비 대탕아 찬롱용세 고유 뒤그와 기제 내소나 바시. 소디도 시제 수지 시핑게 아리자된 차리나리다 모세자카 쟁고님은 냐모 탱교지 비싱 나위에 성격가진 제공된 대견 게게 대견텐 옛 헨유 바라 천성당 진인 협진 중년 롱어 자체 코라 딘지 효위에 친이게 공된 스레로 협진제 게로용라 진비에 친린 자체 행바당 행성 타수스 샤린 난 진비에 롱티 용라 대진제 자희들의 희바당 자제 찬제 공된서 제로 로저나 바시 손디도 랑건아 자크제 시에 신제 리든라 샤규 쭈그바담 에히아 로마라 고예 시비에 전화 가친 조진 시비에 탑기 쟁이니라 기니 시슈서 고예 샤규 혈통 그라 쇼요니 고예 치세 터동하다 자시 제베 네반 조진 샤규라 효자게 산이제 시슈 리든 약보 줘도 니크로 자크다 롱베리라 효자게 로송흥라 페지 동주 탑기 전총 시규 권실라 대내 마당 소송 시비에 예제령겐 등도도 처하셔바다 개개봉강 조성 샤결의 효자급아 로소 기빈히도 답에 동와 세르다 튕비 칠리제 거절 릭서당대 로시 로프제제 베세 터동급아다 히딩비 샤결사리제 고유 릭서당네 호진 킨비 마마로이 친비 로소 헤니게 人방아의 수지에 중세다지 동결의 당지 샤결 전총 시급 Xinglida zhongxie tengda jinlan zhuri xiaju mengne, xingpinda jinli topi si yu ka tengchuk xi gu la, lo ten juwa mi paran zhuri tengxie xiaju la tangzi xie to. O lo tibjia ngungu xi bie langso tuisang zuwa dan. O zhongga zhujie zhengzhi satinita dangdia tabja kyu donge, xingchung mangzu zhe yongbo panin yongwa xi gu la, zhongxie gyuri dan, gongso zangbong zhuri xie to, shu yonin, santin zidu dinbie zhongxie zhuri xiaju la gundi tong gu bie ninsong na ba xi.
1: 从地的大洞,短暂见到了,行军老师。德罗呢,中国共产党2年了,罗家堂居民的口味老大,不要以为军队党的罗顿堂的口味老爷。现在各位七三元年成长着,让上用钱恩黑包真所年末了,恩黑包了没都不为,这个做法是。让上用钱当时马给我姐姐,用钱没得卡当里的卡给,理解满足当领导。那些恩黑包为帮助看的,恩黑包了没都不得。
2: 最近很人把他一人当包拥到大别当地学校的路上的境界培养三百准备到学这个这把戏胡昌生当引进海干嘛设定工会在赖脚策定他的电报学生问所这个学把戏到我策定跟这个做什么把戏那是因为一百位帮助看我应当多你把他因为一百位真水多人经营那些 人家去为人家保卫真素你们懂得这把戏去这个班人家保卫没都不用这个我送过这把戏俺记得别乱乱忙跟对学留意这扎的对面突然勇气念多中华妈妈心里家开家家乐当了戏

0: yungurenga zu luzen nimgyu takpa luzen sinye disu menga droya ta na cha yongya ta tige dis nyungore ta zongda ma chenye disu takpa shuk suho shuk mebra ji nyobje tenye raji goen na nye raji dinde kanga yungure chisan diga niya keba os chukure dine chi ne kira ka sunya takra raji sukche kan lele keba chukure gansu pumun inna ta zongda chinye disu ganglo shangshan raji pul ya ganglo top chimbu raji shuk chimbu
1: Postal
0: 디케바케요마리 숙자야다 자자야디 미쇼마르스 워바 데마리 강글로 제토노데 약슈르바 지자 수수가보다 수수 참버르디 제토노 약슈르일 포모사디 숙사디 요나 수우디 더 갸가 토네스는 지로스르바 디 제자 샤네사디 야고 자토노 포모사디 로게야디 스니 고르주르바
1: 아 샤도스 탐시다 지게로
0: 제자 어디지
1: 아 레슬레세 디네 디레다 류중스디 다시 가소레 나가 먹고 싶다리 다 카지 가는 수 이제 검주에 소른데 줘봐 카지 이제 교자루야 소른데 카지 야지 등기를 주야 소른데 카지 야 가수래 잡도인 남배 류정 소른데 카지 셰 잡도 류정 소른데 줘봐 카지 이제 광배인은 광배 나지 쇼 다른 광배 제비유 인 다른 광배 제비유 셰 소른데 카지 야 이제 가서 송지 나지 되는 되나냐 또 류정 야 송지 나지 편해 하고 여러 배야면 나가 지나 지나 하고 나
0: 강글로 님도 참 나가 처부치제 자나도 약슈리 카레스는 가서 바글로 뒤갈이야 우다디게 편토르바 숙단데 전두갈이야 가서 루고다디게 편토르바 제자 나가 강글로 님도 좀제치는 약슈리
1: 류종이 아직 나고 개발 여러 번
0: 디 개발 요마제 수 투주다 수수어 더 규리 제 쇼가 아보네 야 라제 종다치는 클루다디게 야가 예바 님은 가수 대부 예부스동아 양 가시 쇼가 야 라제 칼라서오지 부기라자게가 저오리 뒤서 용고 말아 봐 아닌구다 건다 바람셔 자야 말아 아야 카세에서는 건다 얘가라모 종다 체비 있나 니무쿠부치기 수도아 아 카세에야 건다 잠비 있나 갈레카 니 야쿠기 수도아 세상디 개바케요 말이 수수수고다 수수 뒤줄 되게 되게지다 다그질
1: 지단잖아 카세에서는 건다 추수 시분압의 영역이 류좀 체 안 건다 많이 해 보는 양식 강브라 셰브라 시나나 아니 야고 싶어 고기 정도 그래서 야 계산 유럽 접수 발 다들 이제 류종 류도네 다지까지 로치중 도네 이제 개발 여러
0: 배 수수 수어들이 되게 지그래 그냥 가시고 들어가냐 로얄레다 정다 진이 진이 처음 섬슈 뒤에 이내래 수고교 아용 삼삼 쇼르와 뒤에 가르치야 요래스는 아주 대가 침내리 타이지 지내리인데 담야 여러 정다 사디 나가 속도로 왔다며
1: 또
0: 차차는 아주 한다 로가나 이내래 타는 아주 뒤가 그바이 내래 대가 침내다 타이지 지내다 망세 견고를 동안 뒤에 야 로충 뒤에 딘데 가부치에 딘데 제대 교마리 개유 수제 두수 유협시한 대장가 용년 되게라 그냥 시다 탄다 군수 뒤에 소와이 내리 선배이 내리 수위 내리 강글로 대부치 기부치 내려 동안 제자 계속 된대 지오리 그라 두수 그두 정다 치 친내래 수위 루제디 두수 워데 대디 유사지오리 제자 루제사디야 디스 나스 그두 나 제도네래 약슈르바 이네래 키나 타는 알로 춥주인 다 체는 초 아이스야 요 말이 그두 치네래 워디 약슈리
1: 어 레슬레스 발라에 베지 타지 자는 유다 남스라 레벨 그래서 야피에 지식 자는

0: 도체 참여 가서 나봐 다제 로 가서 신이나
1: 겹제 뭐 좀
0: 아 안 넘주인식 구속 안 개발지 가도 봐
1: 어 that's message
0: 아 네
1: 좀 짓다 맹한 조금
0: 아 니 다잖아 그래
1: 니마 제지 강이야 다 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와 봐라
1: 지기 맹강에 조야서 좀 많아지 다진에 마 퇴제제 니다 퇴지디 좀 다친
0: 어 제라
1: 짓다 맹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레지 지기라 그라게 칠레기 더 네팔라 간디도 그랬잖아요.
2: 어, 낭담도 팔라게 지야 타이지디 클리클리 내래. 어, 나로 쇼티 그란 도나신 거야. 쇼티 십지도 타이지사디 야신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는 어, 치로네다 두발이야 가서 클리클리 어, 카레디 잠
0: 잠버스
2: 어디야? 잠버스 이내래 쇼티에 간거 나로 내래디 거래. 나로네 수자 치로래. 디 어, 멤버 헌돌레 타이지사 티웨자 먼저 스불헐레 지야가지. 어, 디가래 디 정다이.
0: 이렇게 야구도 오네. 금시도 오네 야구를 시작. 제라 다티네 류종스니디 한 류송스 그러 봐. 나는 이제 냉고 뉴스고 말베. 다 등상 아주 소유 저든데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 수부 다 수부 야구 맵서 그러 봐. 다 같이 참배서는 제 예윤을 대부선 남산수 그 조야서는 저 봐. 야 미카지 수부 야구 유도 야지 참바다 저 그 조문도 와. 근데 류종 다 류송 요 와려 개발시 가르나.
2: 어디?
0: 다 냉고 뉴스 그러 봐.
2: 디 개발어스 요리 등기 가서 당고 레브다 차지. 어 가서 정다 Namkyu takpa chongda chi nye tisu kumshi diyo nye tisu kina siida chambay kibya nyunga, mengang choya nyunga, meh saya le nyunga. Ta chongda ma chi nye diyo liya, ta nga sui mangu riz nye yungu mara yi kina siida mim chongda chi nye ta dupu yi na yam tiks mango re, mengang yang si chol mi chambu lamsan goyo cho nye ta nde si namkyu suwo shuk meb ta, kare mekib rita, nakale ka je dekyo dinte, o dinte mang tungri la.
0: Oh, da yang kaji dides duwa, lu jun se ya de jik shuk che tabi na ya sugu nyo ge des. Ya jik zem nan yang sugu duwa. De ya donar jik desi gore.
2: De ya unne chang ne re kashi da tisha tiwe kya shunu tige lega mangu che, namgyu lega mangu che, tuzu che marab che, tuzu jik rab di lamsan chong da chu chu shi zi nga zin de chinyen de yorwa. Da di kumshi di yao ma re, kare sin nga zi suwo le mi nye su tib che urwa chong da chin ne le, jik ne di re, jik ne kira timu ji liya chong da mang chan na suwo me ya ge shuk che yore, suwo le ka le ka chua yore. Nga zi yak shu chu na, 나즈 정달이야 착시선 약수반 답변 차차는 사고질이야 태무숨내가 바 태무지질이야 감 시주네 급지파래야 어딘데 착시시던 돈 약수바디 착시디 친제 글리클리 수정다 수배게 야야드라디 어디디스야고레
0: 레스 배하고 손스타 집사고 싶다 손나서 다양 카지 손나가 저 소비사도 지금 믹스에게 서시 넘시 저봐 대다 뛰는지 안 하는 소리 이제 삼주 가졌으나 지금 검주 배하도 저 여기 손도 와 근데 일단 쇼게 이제 경건 소 지금 과라 배 안에 좀 막 비우러 봐 근데 인도 쇼가 나쁜 데 비디오 아니지 루제 쇼 집세 나나 다 지금 양구소리야 도자 나야 계속 보러 봐 도자가 섭서 나야 돼 계속 보러 해서 뭐 도다 하바도 뒤 나로 야 카지 광보 망보 개비야 교자손 저 뇌빈나 지금 빼몰 잡고 싶어 도 손도 와 대 답지 저 여러 배 보면 되게
2: 대 답지 니다라 지기 추세지 수요 그래 드링 아님 고머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딘데 딱다딱다 수요
0: 그래 계진 간다 부터야 들어 봐
2: 어디요 어디세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소야디 그래 딱다를 고버라 고버게 야면 바크라 바클로지드 아니 어 디카레 뱀다 디엘이야 그 망게 버발 아
0: 네 송지 체르 계속 봐
2: 어디 어 세상 아주 등기 쓰야려 정단 나가 망치는 약월스 딱 디디가려 슉 잠이나 먼저 어 다지로 무슨 내가 저 뱀몰이야 디 어 보호 제도라다 야가
0: 숨겨
2: 어 지금 봐라 어 디디가려 아주 뱀 나야다 디게디 스뉴르트리
0: 그래서 단남규 아주 딘데스도 사실 때문에 타면 제가 광복제보다 야제 돕자서 이제 자주 되죠 봐 돕자 마법도 카지야 돕자 마법도 뱀을 삼고 싶어 여러 정도 와 이게 됐어요다
2: 다가라지 카레스는 아주 넘겨 카레 사실 상대랑이야 공부개비 있는 아주 배모식 십지 계획래 말이나 공부식 계획이란다 배모식 십지래 말이요 이내래 아주 깨지야 저도다 마법도 삼바 지나 팔로제 쳤다스난다 수구 지제디 강로 배무간 레디
0: 어
2: 세상아
0: 뉴슈강 대제워 봐
2: 사 슈강 대제워 봐 어딩 아주 배무나야다 디 어 디스망 융그레 가자야다 마 법이야고 디와라 마 융그레 다디 어 당기니스야 다그라이 어 키랑게 디 슈크디 장 장토부이나 안디 어 야르투리
0: 맞아 저 로야야 게르디 메게니스 지도와 메게니스 지도와 근데 인디 메알직 자야게 루젠데 요르비
2: 디엘레 요르레 합지 강문이 빠지게 제 봉글에 같이 뜻이 하는 강배지 마치로를 카디
0: 봉부디 그랬어요 그래 강보다
2: 강배
0: 강보 제제디 봉부디 뜻
2: 체스샤 어 뜻 체스 근데 안
0: 가지고 유에 삼시
2: 어 마법주도 봐 마주도 인지민지 되나지 가르쳐라서는 겨울로 곱게지 유에버지 곱게지 유에베서지 곱게간 곱게지 세제 마법주 유에서지 딱 가시게 쓰는 어 가시게 마 kubzuusi diwa lamsa dinde chigduwa piyamudu ya dunla ya da kub maa kardu zuduwa didu samba nganzu suguyu ki jizze di ganga piyamu le digri a didu piyamu gyöngi biya nyinga simbu yori che zang yinji michi tuyo na che kubdi maa gyangze gyoblolu kubdiya gala maa kubzuuyu be sorchi di ganga nyinja nyimdo jaya yori dine nganzu hendo luze chi ganga di kachi je
0: kachi je
2: maa rere je jaya
0: ganga rere je jimechi
2: yinji michi ganga be zili ya
3: 真的妈妈对不起给不落了下姐那刚被你那就做咩去学家是吧没有咩的要用听听我就留给他来塞多少呢大塞不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少 바츠 테야테 컨센터스도 공다 테발 칼라세 차트 샤브로 작살테서 조가치어레 다 디딘디 제나 제네 체던 튜버니 니네 센레던 튜거르베 한 소폴리 펜토스 여르베 현다키 쇼르창스 케야 마르바
2: amla thangi ngaz lab dag re krang tu su de je jong da chin dag re nim gri ri la chu sho ke i ne re ning gu i ne re kon da i ne re khatu chi che re i ne le krang tu su di se ne ma ge bar chi ta nga tri chi su chi zi jam bi ta u we he nge re ji ka le kha nge re che bi na cham sha nie su ge su su su go de ge de ge che tu su ge de ja ne ke yo ma re yin ji mi ji su de de ge de ge che ka le kha bu som bi na 어 고유 커버스 체베이나 다가 참샤 예수께나 어디치는 약속이를
0: 레스레스 다 대형상 알아서 소유 처리해야 되는데 망부 다시 다시 라도 가봐서야 망부 관년진 쓰야 망부 아직 모두 다시 윤 부피도 같이 지금 뽕부 마디 또 소야 소른데 같이 징진 나기 소야 봐 같이 양지 깨부 때문에 또 다들 저지 급도기 매사 먹었지 이게 지금 상야 리젠데 여러 별이
2: 아,
0: 사실 여러 별.
2: 어, 적도 여러를.
0: 네, 네. 그냥 아저씨 양 가서 질러 나 여러 별.
2: 저는 어 생계설이야. 나라스네지 어 디카레 레거시스는 나즈네지 가바츠 쳇어르지 루제 질러고인. 계속 강로 년님도 라고 루체. 버디디 엘레 듀니야 강. 하다야 라고 남자 강제 버디 강 강즈 남리야 칼람치. 야야 커토야 강로. 那些今天俺是出租人们的怕烟云你了呀妈下去俺是拉不得过岗了呀来不及那些不得的呀那么两天肉哦都是今天呀养家呀比较大在那几呀比较等个月月时期今天妈了俺是呀给对个了呀雾麻了是吧麻手对什么雾呀单是吧年年都记得 이내 양가지 어두 쓰난다
0: 네 가졌어요 그러베
2: 네 가서 님은 리리야 팀은 숨주 쓰든
0: 숨주 한테 내가 글리글리 말다 알아
2: 그나저 디스 봉부 사섭소 저도 외로 봉부 어 세상 아주 뒤 차디에 강로도 야 용고라
0: 버텨세요
2: 또 버려
0: 다른 분이 아주 소외 처리야 직대 당 루브대 당 용국이 됐나 다시 댄자게 류종을 봐 류종기 곰시 댕기기에서 동기 곰시 다가내시 다시 최댕기 곰시도 자고 나야 돼 개집으로 봐 레세다 드린 겐스리 길하게 생아 뒤주 딘데지 규리나 장안소 지 류제 제단하게 도려 주변나 봐 터져나 주기에

0: 스몰링게 뒤죽이 겜베다 디링 안주리젠 디 션담 다가시기 남블링게서 안주 제멜이잖아 양자제요 이제 주된자고
1: 류중 체발 러체기 케발니 류중 체배급 구름 뎅괴바탕 림신 슈체로 당나지 류중 마체콩 류샹 류제 제괴바탕 저지 메발 안나 우주 제규미
2: 예쁘고 멕시키는 미공도 나주샤 섭도 교시한테 숨기 리큰 말에 인지 민지 멕시디 텐데지 응그 딱다쇼라 응그 갸레니 갸레디 텐데디 쇼가
3: 사티 망초기 서동 초기 사체나마 둘이 좋지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수취 여부용 남구 사두 서동 촉진러 지송키 능미 디탄러 송겹치
4: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탄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탄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통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기바암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급 로숨 옌키 응원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 컵게 뿔 꿀무치고 각발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게 바탕 권내 탈외 민컵게 꿀 랑을 국송라 숙게 꿀 랑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5: 세당人別旅住哪呢跌当了偏不切这个我们在我们云南地域小就云中学习你们我从家的你自己的苏泊尔中大那亚的呢哈家给接触不起的哈巴尔多人应该苏泊尔内村的呢中大那亚的呢第二家呢接触不起的
6: Lütfen sen bir gitse de lütfen

0: kiss. Tawi namzu tursi siz.
1: Ne hoci bu?
2: ཁྱི
3: ཁྱི 고민은 고지 고지에 되는 리그어래.
2: 담에 워튼스. 너니 근데 제가. 제 바스도 뉴게 아. 안고이. 예이. 잔지 바스도 뉴제 교교 저 포상게 고대어시. 메. 잔지고 샤니 용마시.
4: 올린라. 메 워튼스. 아, 메호트 수비. 동민나 다들 투신 대내미도. 이내 다들 개시 쉐디. 항저 총재네 카트에 보게. 항저 총재 편지 송토미도. 하여튼, 찰라키스. 동민나, 동민나. 상가나 튀어내이샤. 탑시 신나 당제 디네 튀어. 용아.
5: 용아.
4: 테더.
5: 어, 어.
4: 하여튼, 찰라키스와.
5: 용아. 예키오.

0: 메시 미도 마셰비나 샹게 메시 다도 지규리 카리 칠린 젠도 미드괴
1: 용아 켄린쳐 계속 체대 미도 마셰비나 서치마 모두 소화 용기
2: 마리 넘겨 봐도 지금도 배우러 가면 배 톰지 대야 가도 아

0: 다리 멍터기 미유 조디 유린 고고 체니 지추 출람 숨겹체 자외 주진 요원추교 마시 한관 조진 카도기 조교 도추 송자 멍터 체신이 라다 체우시 당고디 자외 카규 마조 도 컨도 체니 사치 조디게 고송 체도 고시 니베디 자외 주도 넘주 도추 바도 체니 황산다 시산게 메교 디부디니라 숨겹체 혹시 랑제 초마기 조슈 멍주 망체 자미 쇠사자 멍슈기 조교 화된 체도 마시 제자 다링한 저 조버치니 메디 수소딘 규리
1: 탄도셔야주 젠초남다 바도체자 탄다네급 차우스남다 야제 넘부법 넘로 오케바 차우스남다 탄노마고 민돌아 넘부 냠스약 누베 요마리 세브시에노 나란주 놈 주주시고 이케바
2: 이네놈 주주 컨디스쇼레
1: 계급 징이체드 랑자 소토월레 탑시에지 시유 마디겹 사수나 놈로야스 다 가고 치그리
3: 텀대야 가르도
0: 한슈 가르쳐소
4: 레고 시두 니에 단지 사브리 나다 로니 시브리디에 Nya sungyo che to muson.
1: So ma shob kore. Kamen zeri.
3: Che zan han shi, gugbur han yin. Namchu me ne, tando chao sanam ta le dugu.
4: Nga chui che sogup chen yung mar be. Kiran zo nambu sun yame ba, nye su yogu. Nga nishu dun su yube shugu, dagay di ba.
0: Han shi, rangi nishu kan yu dun shi. Nan chang lo yu.
4: Nga dung me. Rubin, rangi tanda lengi ang tangu di. 저우 카규 모두 돌아야 레스도 근데 스토리냐인 봐.
0: 장게 시네 마시던도 지기도 와. 쉐다. 철시 가르유.
4: 나주 혹숨다 그냥 타주 넘부리. 머시데 바르도 누부여리. 이네 개베 세주시니모 나주 황부 장구 저우 먹주 돌뒤 누비시라 퇴모소. 혹숨다 그냥 게 마스네 바르도 제비나 누비체 튀그리. 이네 사토네 먹주 로교 지냐 메비나 바르도 치카고 오리. 디마체 혹숨다 그냥 인증업 좀 면체. 돌쇼제 반디유야 만주루 징기 루뷰게므도 중마레
5: 다그리 호그숨닥 징게 반디유비노 호제시라요 마레
4: 리빙이 먹도 쳔부송자 나란주 닝게게 소토마르슴기 루비 니야단데 쳐스남탄라 노스로부 니시닥 징기 넘부치라유 하고추
0: 바르도 넘주에
4: 어 나 한광 루디마 용콜라 바르도르 지네이 루비 랑게 리소스 피제 네가 넘부디 나 단주다
0: 용마시 노지 마시바 돈 넘주리디 면도 바과 야고 용마시라 들꿈비야 야고 용마시 정순 체크하고 열다
4: 이네 호숨 다정이 바디 교세 똥키 이기 니섭드리 노지기 교세 똥기 시긴 거 주선자 해바 덥지 쇼어다 나주 다레가 마디 릉수 치아면 이바 리빅 카규 모주 또 큰도 치아들이 루빈 밤디 교세 가서 체유네 디지 개체어리
0: 용아, 니에 람사 리치피초 다링 멍탑디 마주 도스게도

0: 중국 참하게
1: 숨막치 심하지
2: 유커진 저장 항조를 깨바탕 넘주 제버 리주 준비지 리빙기 까마기 타네고로 코베 디우타마티 장소지 계급기 되는도 장소쇼드 장로니 숨기 깨가르 심바라 您出来没把谁

평록 당계 수지 겸제 선인 사과도 올려 난리 카마게 북주 육교 고고시에 받디 저울 반디 요배 국금 용라 내 기세 셴도 속네 상하이다 항조 교육

0: 자다. 유노로 속여 근도 체유리. 퓨조. 난시 레고 달랍자. 더도 소르제게 민의 체디셔 봐. 차기 부여리. 네. 사과도 얻어.
1: 장치. 슈게바.
2: 타기가 남기게 날. 장글에 거치 구두게.
3: 혜지 아유. 콘주 고송구 주정 맞이. 시디. 레오니 구다. 레오 송구 인도 합시.
2: 이래 간 중년 로. 대대 뭐 여 말이야.

0: 누리지야. 나 다 그러자. 눈 쪼지. 동토야 미도.
1: 나란히 그래라. 겨우 이제 시야 꽤 얼마씩.
2: 진보. 너니 유스 뒤만 뭐 법감이 키자. 직전 도스네 초수 못 하게 버티시. 교수로. 니라 교수.
0: 용도. 나 저도 미도. 사교스교.
2: 유마시 니게 바교.

0: lingye chishtili. Nanzu lingwo takchi hingwo di kuyum neyabzi. Ramo o lusi nele na ankura kertu gyana ngay asipodyo shido. Oya, tingi kuzo shibda. Ta talyo hingwo di unay shugwa mduwa. Tubu, bebu, yangu, chobu.
1: Yamin kimbe nangkung tibu mebe tang, nangkung kakba, nangchuyang sitenba, kona kuyukor, lobtsingi du, lobtsikchimchimhutukwa soki, yamin nitsutunsi, gyobu, chingpi tangdu pipta, chingpi tangki tunse, chingpi luni, gyagabki, chingwa laki yubi, yamin natsuchusisi, jisingi nyingchule chubi, minchudi, nguntugi, lungkyo tablamki guni, minchu nangkungki sawa gyatubla, minchugi gyurimnang, kapkyami gubitang, nangkung la puktu mebe toni, shokyun kangyami ba, yanin sangtuk. Gyuntung yamin niritang, tewe rengsingki yamin nila pimpuyu, gyurim yongla shepshu yubi, shepshu buchila, genlin yu, kabarangcha, lewo gyagujik,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anyangchen lam, fukangmen kanki, nedubu sarpe kachu 바솔레 지베 차로다 롭존라 슈긴티바 마세 메남기 레게 뉴제 마르 조아다 연구주 레베 착세네 포베 냥가 토르투시 내년제 유나 전수 당라 피다 개용기 무지송다 송가 이베 연수유 사용어서 나고 데르시베 존나툴라 옵지무디 전수 당기 셈사기 저와 좀네 군라 대단치 뉴주다 미주 나주 상라소게 주더 마웨 송가도 피네 이밍한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이죠 미장라 70유베 원라렘나 원라부유인 퇴주 탐지기 니에 송가도 피네 루트당 이밍한 렘바당 배주 낭초 산에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 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2: 아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돌 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의 마레 한디파디 배주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의 멘스리
3: 这张家的捐情名都了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用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不去站起瀑布当所以这门户员呢去去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4: 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哪人呐。
5: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兰去，杰克布洛特卡去，韩立方从康。新的女岗品种也让女岗进，女兵上阵，国的同志们也懂得。品种的念头，表姐托给，表姐也不懂。
4: 中部新月女家品种也让女家，南口东瓦塘卡拉萨瓦，一年为个八百四十六郎子，预防八百脏水康都撇塘，预防八百脏水康去日本面板，两面塘搓得难吃，冷血团瓦塘，刚拉四十六郎瓦，八百年菜塘，轮中八百皮年三个开不少去，八百年团月菜，预防八百脏水康都撇面，人民啊，两面塘搓得难吃。 预防八国脏水康去七来明年做病卧，帮年居得盘，八国脏水几个月边，过年配八了，各是修，他的卡巴尔今年我用啊钱去预防八国脏水康去七来明年，去给八国了，大病区别是共龙就解决了，人民啊，两面堂搓得难吃，八百年在堂，轮中八国平年三个开不少去，八百年团月菜，预防八国脏水康都平年，人民啊，两面堂搓得难吃，三年。 哈斯冲击杨振罗兰，我大昂角松，陆地卡巴尔，两个月估计，初期松啊，积极给。

0: 진보.
1: 고교부교. 도스고다. 콘소맨들 옆살해줘.
2: 됐겠지?
0: 더더 쳤어야다. 더더 쳤어야다.
1: 金波，明天早头。周波，你也赶不及赶麦去。周头还没到，让教授，那不是你算算我才退不了的。教授，
3: 有嘛事？引起你们的注意。张琪，
1: 你家里让你爸都找来。
3: 他都丢几多，我对不起。那工作老板提醒嘛嘞？张琪，他都听大局，让工作单那学校生丢了，就多去要嘛了吧。
0: 进步，运动前面。
3: 这下，让苏宝爹他当个国务院长，给个切土木头球嘞。隔天就走路两路都稍微要紧，让周阿姐。
0: 崔汉千里，唐林七里，这都过得最狂么的，农民阿爹们他们来死了不咯？谢姐们的，前几领队骂了这些票，你也是么？农民阿爹们他们也死了不咯？前几领队骂了这些票，怎么也是？进步，到达爹们说，我，你
3: 让他们走走出去，让两个他们去接应。 교수교,
4: 이제수보대제,내게를
3: 쫓아오래. 나
4: 죽으면
3: 슬럽인 뭐.
4: 뭐시랑 야나
3: 최강치고시. 이내 나랑
4: 주빈
3: 손자,
4: 장유샤니
3: 용마셔봐. 야면 니가 시키래. 야면 찍시키래. 나 돔.
4: 등매, 이제 난 제 주의.
3: 나한테 너무 집이 있다. 나 남사 시기.
4: 진보.

0: 나라니 니가 맵소사 예멜로서 당인다 션 켈레 굴다
1: 용아 잔쉬다 텀네 그제 쳐오시 션네 그제 쳐오시
0: 소탐네 듀트 소탐리
1: 카딘치 내빈다 잔카다 미바
0: 나 카규 개겹다 자 안고 있는 이사이다
1: 그 뒤에 카규 계급 담지 텁텁으리샤 다리 텁으리서는 이치에 맞소 용아 장다 계시하죠

0: 진보.
1: 장치. 장어들이랑 떼고. 상계 하고 유배. 나 진보 배배 님들 내지. 얘라 좀 좀 줄 줄 줄. 계속 나고네 좀 좀 줄 줄이나. 얘라는 시체 줘 봐. 요. 요 요. 요체. 요.

0: 로스벨라 그비샤 주체제 추드니 스트루기 니즈 야우라 아이슨비
1: 더연의 까마게 추기 렌토베 마세 장치기니 매주 제시 동일리게 원진남 그비지 체니 장치다 매마상와 아이르 게샤 시에마도
0: 로스벨라 콘츠신다 가제도 항공루리기 룸신다 가제도
1: 다네네스 조바싱노 장치마도 신다미죽부 소쇼시아 마타는 음공치지 구미중예이 가유우레게 음신다 구지체니 당시 유접식리 라인지치르대제 당시 로부치아 대주하루네 안예사슈유 허주구이
0: 리스

0: 남진아, 루비 근데도.
1: 다들 착시에다 착양, 파르스 재능담이도.
0: 더비야, 쟤는 소울 니금은 두 순고 오르바.
1: 규듬의 교인은 오스리, 단돈 욕 사슈디. 디우다, 닝타 니브시라도. 디우도야 샥주, 니그시라 효리. 직체는 수보디에 말다.
0: 남진아. 쟤는 수보디에 토르베, 라.
1: 로디브치, 니급솔 니그 요마리. 시디 로유메나로 두가 발세 줍다 케요마리 그 뒤에 소셔야 니그 요리

제일 자기 여바 차샤네. 균격 좋아라. 균샥 니거 요리. 종내에 망고는 그래. 배차샤는 우동가와. 니 유제 냐바. 차와디바. 숙세 남제. 요시브리. 직체는 메스 고르둑스 대와 길이. 너무 다 녀로라. 칼롱 뉴슈 태제 규도 신호리. 뉴슈디 지다미레 체어다. 계시지엘 타기 야오시라 추노. 균디엑 소에나로. 네베수레 조마리. 이네 너무 다 배수고 칼롱 뉴슈게 규도 치니. 디오구 교 태제. 파르트 되베 마세. 닝레 균치그리. 단도 소보데 고레 가메 제르다.

0: 엄지라. 근데도
1: 또 자기 준비했어 싶도. 단단한 다도 줘지. 나다 당시 뉴르교체인 엄지텔라 정치 조년이 추주니 지로 아주 대내비 지리. 가유올에네 모르고지 전에 계속 꾸미는 기지. 년자 지로 년가 잘 매도 스테죠. 랑가르 칼로와르 모르고지 돈 쓸래블라.
0: Les, amjila, nye xin su, to jena.

0: 클린다. 코지 있었던 거지.
1: 아니.
0: 도다. 네혼서 희제단 주비. 자랑 피지 삼으룩한 로레나 이제 차바지 우슬레비. 희제단 사소나. 나도 칼라소지. 계속 그네 표현 봐. 가봤지.
2: 杭州 내용비. 你们女婿老清楚, 昆明的中国三句, 他欠哪?
0: 你们女婿呢? 克拉斯大妹吧, 乌市冲得来不及, 乌大欧斯中啊,
2: 兰嘎乐, 莫扎多斯乐去,
0: 他是的, 提着音不及, 嘎来欧斯中一处,
2: 给父老去那次肯定批吧,
0: 我是收藏录制内容批, 용제 다치 신스 람발 바르토 체자 타다 룹징하다 니니메베 부디 미신 함스 코미르 니 쪽베자 깨져가 주지유
2: 룸지라 부르턴더 부고신 지제도

0: 부르지죠 선생님도 희재도 안시. 교시.
1: 캠포라. 키랑롭지 이네. 잠을래나야 그리나.
0: 럼지 구이샤. 럼지 미 구이샤.
2: 키랑래 고마 쇼업시베. 고만디조. 딘제 도고르.
0: 람지메노 보고서 또 통구지
1: 다단다 다마샤 잘라 가게메라 라실 딩그르샤
0: 마찬시네이 대고나 싱부서자 자람리 뉴유 뉴유도 얘기 미문구 유자 마체지게 자람다 제람 주르드 가르콘고 유메 싱금두 체자 자람레지 윤버스유
1: 알레 틴제이나 나디마샤주 Karsa, kini tak aku ah, ni anu sali yo.
2: Ya, tunglai.
1: Tak aku ah.
2: Li tunglai, jang.

0: ti shoko ngam sum da jeb lon ji gur be ti gari me ha kui be ti long ngo tong da ge she kong lo kong me ti be igur da ti je ji ge wu shi tong de cha san yo do gure nga shoko ngam zhi da nie ti jiao ran zhe qiao
1: a bu bi ma de shi yong de ma de shi ti chang sar me chang sar me
2: 계속 가진 게 봐. 계속 몰래 할게요. 하이다. 여인이 뭐 없이 좋아. 뭐지? 깨부라. 동라이. 그저 챘지. 포회랭게. 포디 눈주가 쇼송. 랑섭도 대대나 야름도 가보시도. 해지 기계면죠. 계란주 고마서 교치 워르베. 차부디 랑랍자 이스기. 여인이 갈 거 봐. 예 꿈에.
1: 小王，俺们吃不弄钱么？都鬼买的。多看养多有。鬼，富贵，富贵，富贵，富贵，富贵。第一个都是得罪你，养起来没多。咱俩搞不到钱去，俺做鬼过活的。他都冲天火了，鸟头了自己。他都吃了嘛？给不接，出来给卡古打了不着嘞。一年第一个鬼，姑妈鬼买嘛菜，俺做过活的。他连你起来给俺吃不接，你他妈输。
3: 对，小王，小王，小王。
0: 我就还是接了，开始不打扮的个嘞。嗯。
1: 金富兰。他那个咱们准备过年了没？金富兰。过来，老二的，他都给俺屋里儿子干去，上不行。
3: 阿姐，爹，阿姐，
4: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0: 我们这边呢，松土马达。我这个这边有，还有马里。这几个这边也不晓得，天天一进，那不就长么事？
1: 자, 문제비. 다 너 하시지.
0: 격동 팀 송당이.
1: 아기 예선상. 네 접지세요.
2: 겐푸랑.

0: Kien Phu la. Kien Phu la, Kien Nam Sung a.
1: Nang Da Ming Du. Xun Ba, Rang Ming Ha Si Yu.
0: Li Dong Lai Si Yu.
1: A Lai.
0: Kien Phu la. Ta Ri Nga Ra Chung Ma Sung. Gong Ma Sung.
1: Ha Si. Dong Lai, Kien Ching Ma Si. Chu Gan Lin Shi Da.
0: Lai Si.
2: Kelo，哦，去让给你读个。他上个中午，去让给隔壁米的贵不知道。嘿，开心嘛是，可是天不知，天的关注来的话，干嘛呢？擦多少年是的，就。公叔办起初级课的拍规改正所完成，提出去送给课了规划中，子墨以给不接的那是。 디나 교시키 랑키 싱더 상부터 내 김제기 싱더 피해버 구월드 랑키 퀘진 터내 김제기 금바셰주 구월드 랑키 심세 터내 김제기 선주 증세 구월치나 교티 친저식라 개베 매바 디니 꾼부 랑쇼르이노 겔라 추후스
1: 요
2: 제루나
1: 영아 야 클라소 망소 아
2: 제도디 초심부시드 겐부라 사체나
0: 법 관계 마세 나들이 법 주던 게
2: 클리도다
1: 동라이
0: 응
1: 랍차 주뉴베
0: 영어 최고의 랍차 주뉴메 만저나 교부체 주저 좀 그래 랍차 그대로 그래
1: 근데 하여간 그 롭디 고쳤으메
0: 고쳐가지고 나 장부러 봐 괜찮소 예체야도 말베 예체야도 걸어봐
2: 동란 마시
1: 동란 예 좀 쉬어 제도 동기도 그 인연 아 좀 돈부지 예 봤지 유지 영어도 그래
0: 영아 나 좀 예 가보시라요 이네 견포라 그런 거 좀 손 긴게 봐
1: 샤시 고쳐 좀 시에신 봐 마세. 천시에 당신 그 일.
0: 응.
2: 뭐네 라.
1: 인고치오. 마주 디스노. 니에 하티 가라. 첩지에 권지. 개보다 좀 하티 앱사
2: 첩. 영아.
1: 야. 아보. 마스 또 아.
2: 어.
1: 또 아.
2: 응.
1: 그리지. 그리도 아.
0: 겐푸라 터지나
2: 겐푸라 쟤는 키라
1: 마도움도
3: 겐랑 뒤에도 도지야 하지가 잠이 겐푸라 마고 뒤에도 도지야 하지가 만주 겐랑 님이니 셔라 쳐요 마지 광광다 땅가 퍼뇽 주기
1: 광수씨 마미 겐푸라 또 대부 요마시 칼라 마스네 계측 마지 마두 마두지 做了一百干什么 ？Master，
2: 东西。Less。东来。Hello。东给东给，俺叫你啊。嗯。给啦，看哪说。
1: 你错过，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错过了 了。
2: 要我去催他，省得把他约住。

0: 스몰링게 공감사.
1: 공감사.
0: 디리니 진도주베 치지 사포부지.
1: 디리니 중화미마 지든기거 운이네 로든지 든든커르웨 니무이.
0: 난주냠토 미게 동전가당 기바탕 게유미리카기 미망 체류 중국 지역의 계된 조부용의 민둔 수주인.
1: 팅디 선교가 난테 조니.
0: 댄주 뒤뒤토 근변릉신탕 멍시릉신 타제릉신지에게 망조레수도 동지비 직접주지 시진핑기 중위계진비외 고르탕.
1: 직접주지 시진핑기 중화미망지등기거 은인에 로딘지등등커와 댐지슈외 내린선뒤토 나외 소시계진라 초난레지차부총타 갸지레지망소기 튠지도서지도지네 도치계급조준타 미리갸타치 别的略密切규인시 소비고르.
0: 베징기 남대 공무치 탕진탕 산내카기 게다르 정외 최고비디 중국사르바 운인의 로든주 드든코라 딘디 슈베 코라
1: 게딩예스인 탕보르 원바체나 지조용수 쿠공주네 민의 정원체제 미팅통주로 숨차숨시리 게스 유베 코라
0: 제게도 자들 중국 중정 강망부의 중국사르바 운인의 로든주 드든코의 딘디 최고 비외 코라
1: 어린이년 초기 어르탄 이장이 최묘체덕 최외 내스켈로 주베 코라 소이 샴르시브전 낭튜 남시로나
0: 진도주베 최진이 준비 된주 투입 된딩 주고베토 중국중앙기 직접주지 개각주시 중앙무우주 시진핑기 중위계진 근배릉신탕 멍시릉시 타대릉신지기 망조조준치수 체르동구시바 대유비지 테니 직접주지 시진핑기 내동자민중인류 다오죽지번에 내동자민니스트루루 다오당부파리기 개세계진기 내동이버지 중위난쿠바라 중국루기 등급진을 망조니치수인 미망기 지도 대비 초월장비 리듄니 안주비더기 미세이 안주미세 지치라 법착구유 타르도니시나 망초즈 초와 대례 기부 용의 체득이 니버토 폐계 등을 추 망조 경송타 레주 저교 균종 체디 냠토 비득 체니 지도 대비 초와 기규로 금당니 미망기 지도 대비 초월장비 리듄 공구 시탕 주민나 미망 대월 증교 균종 체디 근변은 신타 멍시 정신 타대릉신지에게 망조조준체교로 쇼겸니 갸지미망기 시제기왕 운교탕 송경 폐계제 야부체디 미망망조기 가족구도기 내도인 타주 야부체구신 시제지배십슈마라 차창토동어탕 지배십슈 추제토르당니 토념릉신탕 겸류릉신체로당디 퇴몽초교류용교로 꾸디동구 타제송어탕 존이불퉁 럼루퇴창 응원바치조제체디 롭스탕 용법권짐 레슈 지도 인송 매주 최대 대강 속이 레가르 지교를 찰고 지내니 초고로 로슨 용규 유바탕 롬니르 세규 유바 니에줄라 토브지 유바 나나 주규 유바 게나 소겐 유바 대세 강부 유바 타신라 로교르 지겐 유바 제라 페림 서브 용 제카라 지도 장된 타 당용 용규를 꾸디 삼미 제버 동괴 제카기 강에 치외 망소라 도구르 침부탕 심구르 침부 제고 시에탕 주민나 망주 레가라 주바 조스 미베 전달레리신 주바탕 로리신 균투티 주구 정뇌조조탕 강독지도체교 균종체리 고요고탕 세부지교로 철구체니 벤조로 공비탕 망조레주체교 제교로 제토 망조레주탕 벤조로 폐계동교 눈딘 디두탕 초라 추로용체구비 내송농시
1: 직접주지 시진핑기 중화미망지등계급 운인에 로디지등등커와 딤지슈의 내린성디토 안츠 이치댄동타 믹체딩에 콤프지리싱 듄두규나 개그티 랍칭기 중국공전당타 랍칭기 중국미망 랍칭기 중화미망지등계급제라 왕유지지 솜지 직접주지 송세계진티 미슴르 꿈티브급시규 갸지 레지 망초기 튠지 도스치치타 균투 비터체디 도치 계급주부타 미리 갸타 요웨 지지 체시티 문숨로 교체규 인시 소브지 지급수지 시진핑기 로지지 듄듄나 라지 단키 미마 튠지 니치체디 변조 콤비뉴부타 지소 유진 디리 요웨 워찬니 뒤티 초요네 조진 지소 준비 로게 베터 믹스 탕부 레바 주디 초요네 지소 링루 팅접 젠키 도치 계급 준비 로게 베터 믹스 니바 초네 듄도 괴신 괴지 솜지 진의 주비 최진 니니 게든 인시 중회 서시 체메 토도 매도 첫도자 갸지 레지타 망초라 구자 치부티 유진 중국 사바 군기 통치스 교류에 춤체 토바 보부 치부기 신 유바타 중국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갈증도 해. 민망 못 해도. 도가주게 민나. 눈이 디기다 된 바시리. 인다 쇼가 생무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 스무 통야여리.
1: 이 미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라부유
0: 아 대작의 미미징에 지시유다
1: 기지 시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가 로규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신도 개가 대작의 미미베 경에 마부유 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제 승유의 대바 튕시
0: nghe đi nè, sao mà xịt sao đang chả xịt thua zậy, yêu linh đẹp mi đâu, mà sẽ đi chim bông mi đâu, mi giống sao vậy, chả mà chơi thua kia à?
1: Mi giống chung tiêu, tiêu suy đi mi cái, kia chỉ thấp sang nang đồ, đồ nôm xí giu lăng ba, thiên trạch mang bộ lô yêu ba xí thà. Kia chỉ chim đồ, yến đồ chưa biết, đồ nôm xí giu lăng ba, chỉ cái chuyện à, xí tam kháng yêu ba chim đồ. Kia chỉ ba cái chung nè, xí chung nè, chỉ cái gia thằng ngấp chú ý, thiên thi cái ba cái gì, thiên trạch mang bộ xí đồ thằng số. Nganchu pyuse sakana, nyinga tinte chewa la. Nye namse juje che gupa li, jiso kache du tene jungmi ru. Me gyun goksun chepa ra, jiso yung nyamdu shukni, me zun deja ki du shi sabdu tong. Nui zi nguyen go tan chung du tongwe, zenu kong du chupa che se, sine mambarwa nui zi mipo pa che tu.
2: Nganchu chung tu ne, pa la da amla ge, gule gyun che su namri. Tata nganzu nar sundu, bala da amla shib shua di, nganzu changmi wengen shi. Gengwa liya goya di, mil zibu mari, zowu di, yangbu tang dibu shi. Nganzu linggo da zen ya, cha gen diye, cha zang chang yu. Linggo di tang, zowu shib cha di, gengwa namla pi ya, cha da yabu zidu.
3: Yami kimbe nukhung dibu mipa tang. Gona, guyukur, soki, yame ni chun tunsi, gyobu, chingpi tang to pipta. Chingpi tang ki tunse, chingpi lu ni, gyagabki, chingwa la ki yubi, jishin ki nginju li rubi, minchu di, nguantui ki lungkyo tablam ki guni, minchu nagung ki sawa ge dubla. Minchu ki gyurim nang, kapkya mi gubi ta, nagung la shakchu ji mi gubi to ni, yane sang tu.
4: Sani, lasa nyang chen lam, fu kang men kang ki, ne du bu sarbe ka zhi, chingpi tang, na nye di tang di ne.
5: 我这个听到你配啥说？那得配呗。听到，爹。俺这啥子？你听啥子的？我今年我是不管。今年你都可不懂，懂得蛮大。我嘞，我这里出不去了，气得不怕。要不是。爹，要是吧？你给我提单错啊！大路很我啥不得的。啊嘞，好，这里出不去，这咱妈说个养不接，养不着。俺老大，我得牛油。
4: 五辈子自行去摘取秋谷田里，曲子过那趟，修路，二部七头给走啊，吃毛索，自行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给谈给摘取给我趟七几，去给五寨打用七八，脱落地。五辈子自行去摘取秋谷田里，自行去日忙不来，独领七八，吃毛阿不灭了，出行那个忙行，摘取秋季，出行用了七八，脱囊段，人中年女子，七百个人了，摘取秋别有些恰当七干百个人。
6: 这个解决人不解决的，我给产业里摘全部要我去的。自行给摘取，出门路路了，摘取就差不多，过八个来没得那么多。
4: 他说五辈子自行去摘取田里去，谈到摘取出把，过了十几个头，过数过来没够劲。人打从刚来我那片田去，光出就人不明白，这是给我这抓糖当用几个人。过年了，地摊给摘取给把糖，或者当用南国去。五辈子自行去摘取给把糖，这送田里看了片糖。
7: 路地卡巴来过几个估计，初级送啊几几个，初级送啊几几个。看见了，没看见月饼，咱不得了。土里根咱不写，写的月饼。好比新疆他南苏人用种去参加咱不写一百万岁，华北以咱不七旬一百的，乱和咱不以中控谁。

dawa thangpo ro sai han ba yi chanyum chwe ze shi shi du jun ge yan yun sim di yue ka jian la mi ka jie yue be zang bu de le tu li gen zang bu xie se ji yue jing huo bi xing jian ta nang su ran yun zhong ki cham jie zang bu xi yi ma se hua bei yi zang bu qi xue ni bu de luan he zang bu yi zhong kong shi tan da ka do ne de du zang bu de ni 看个几度就先别追前行的渣土里根写吧你说过给能土家脚苦土归团银长而且为能写起秋为演员起行多能孙秀扛也没别那么行文行他过了几月菜鬼月前这么下巴谈渣 唐藏给秋 캬워니 뚱뚱도 슈르시게 예덥사비 능린토 체지오 포르딩 집에 급수 시내 최소 개념난 첨부식 문기 사이한바이 르 체주 법제 하오밍 앞게 앞주 예유마도 심지 매주 로데르 랑교르 치제 하오미 치동 숨지 계주 하삼 심기 유에베 디더비 넘시오 지신 기차라 용카고 유에 토리 건니 사이한 바루 로시부 상원수 균미제베 교주 제시시 디게 지신 원에 주나 초디 하장키 자체부 인시 로시부 파르잠 미제베 초에 신동 직만 부시라 계산라 참베 쿠류 고대한 토피 춘안도 팀싱 소이 주기 버디 자우에 쪽중자 제니 동외토 세웨이 덥시

남시 림신 창도 치마다 된 총회수 시기 첨부 캬고 태비 람부지기 파르다 취업에 난리 총조 사법 중마와 유바타 진보타 초이 파라 사워키 사부 유니 제도 투비 차도 교신 배 초이 제조 남라 캬본 비대비 손에 코리오식 거든지 관조 갑지 루룹 제니 차주 페덥 치바타 양 갑지 총회수 규규 제니 초로 캬본 비대바 치기 위해 총회 청중 니니 제리 주 튜모기 김식수 교리 위해 자가 과장다 냠도 디가라 소화 계획인 기 제수 타동 게마 동슈 세르베 양세 리젠 콩기 소자시 유진 티 과투 까르부 임발레 맹티다라 토바시 관조 양세 리공기 체리 시엔다 민저 와라 관조 초제 개바타 초등디 주와 소 제네 세 초기 유발레 관조로 자가 권나 능신기 포제 매베 자가 권나라 이면 치기 유 관두수 세리 근부 유베 또 주바 갸제시 사와라 레라부 데네메 테르딘 게먼 동슈이 세윈 람토 세 초와르 민조 까메 토이 웬야 차가 고나 초로 당부 치유 강야 메베 관중에 바로 투 초딩니 세리르 덥치고 차가 고나니 나외 초덥 코나르 땡겐시 인신 거베 카신 체신 레블레 인베 초드 초난도 유베 옌외타 초세 릭담세 체교로 캐버 유벌레 녀리 진교로 참범해 거브리 롱더 똑잠주나 니더뷰 심세 자 카부 테자 마시

디게 룽슈르 중크 영시 추규 체미도 교신 치비 테니 리기 속자기 네자서 임바 강시 김시 강시 듄틴 지미 시베 미롱 리체나 무튜니 영어 중국 뉴주 제바 젠뷰 슈규이

0: 미디 토뉴도 왜?
1: 토뉴 미도.
0: 워싱기 왜?
1: 워싱기 매.
0: 워싱기 매.
2: 자, 이게 저. 라파 교수다 교수 대리 헤 고들라 세 교수 교수 야 도서부 개출로다

0: 가르샤가 가르샤가 무유창마 지나서 제쳐
1: 방고도 야르베 나도 과야미도
0: 지나서 중국 미입에
1: 인수 내 저그래
0: 지나서 치세야 타고 제비 더도 타바 등 말베 루미 진스녀디 나사미스 세야르바 저보 자그야 나 타바 당비 있나 물크세 권이 쉬다
1: 저한테는 미카지 소통마지 이래 저서 레완을 캐려는 거 아요리 윤조소 이다
0: 이제 마시다 야디
2: 도대 도대 도대 도대 가져와 도대 도대
1: 이런 제이다 도수 등등 거리 나 감스 침을 얘도 비 띵에 개지 뻥미치 얘 소급 치기 개지 견줄 나무 갸비나 얘 감불림 띵지다 세샤오 요요 자
0: 루민친 승예대 나 세워가 쇼는 내 나무 여 말이 슬러봐
3: 참게 차수해.
4: 차수.
3: 들려가 매베.
4: 그래. 다음은 두게.
3: 란섬의 잡든지. 난 망상만 앞치. 난 십도이.
4: 용아. 자게 제시 잡에 동태시. 네 제다 튼쇼. 가르산도도. 린시. 샬린.
3: 용아.
4: 시디. 성후 차싱아나. 용마다.
3: 今天来，可是不得休息。
0: 对了呗。好了，躺下。用啊，让休息。累死。哎嘿嘿，我上岸的请大姨，请大姨吃了一杯。看啥？嘿。请了还是有余？哦，你还准备吃阿姨？请大家了，我今天下课去让上岸拿生活菜啥用品？吃完行不许多，我呢，我没吃下。嘿嘿，的确的，你休息没得，烟都用了。 俺村三个生活差些太阳嘛是，现在他们最没的，
4: 是呗？
0: 现在中间了三个忙不停这一年，上个礼拜四陪不脱个，对的，对的，谁那个强？俺村生活差些的，没钱啊，生活那开养不得，最没开胃的怕咯，困死不住这一日。一年年薪是了，生活差些的，给什么来开嘛所谓，在哪里是给？第年薪个有，他还是弄这些土有呢，况且不得这两个嘛的，嘿。
4: 让给用户三百，生活给差些赚不的，真给的。
0: 今那年差些全年没不着，今那年少送去那一边。
4: 没。
0: 啊，是不是写的去？嘿嘿，少送去那边呢？嘿嘿嘿，
4: 拆东去那一边。哈，长马是，你这是。 얘랑 그네 이미 쉐고 언니 집중하는 이 광장 휴씨 제주시도 디나 정호 사시다 저와도 랑가 사가 사샤 만주 탁세 쉐피 랑가 쉐프 탁시 얘도 총기라 정호 사시 我们 总이 랑가 사간디 지고리 얘랑 쉬고 사시 코튼 신이 수레
0: 미디 미디 니에 오싱게메 이네 니에 미디 자르뱅기 균두 라기 유바 싱기유 코베디 자르뱅기 동진다 안주 옌두 팔로 조옹 치리
3: 젠다자라 먼저 랑게 사가나 방다 체가 유바디 란토 유니제

0: 제보, 디제치야, 무육체 들어봐. 얘 보물을 배우고 공세시켜봐.
1: 흠, 벌써 사세시오. 랑그이회. 거딜라, 랑그문지 상마, 깍덤 제사업스기, 랑그이회낼랭가.
0: 眼睛看了，我有多少血雨？躺过去呢，婆婆老抓当也去过三处。毕竟，不们这还是用语，让人这说。

0: 이제 돈 내지 그래. 어글라. 캐나다 가 둘래. 네 대표자래 식매. 나 탄다스 티스. 니엘 저거 히스. 캐나다 님도 기비야 좀 써. 니데스나. 또스네 니 재미있게 당시. 캐나다 교로 주주는 그때도. 용아. 벌긴 사스나 테마나. 니 공세 처지 셔사. 탄다세 왜 샤베 샤다. 뭐 없애니 드리. 리가네 켄저시. 상마. 쇠 탁시. 문에 삼년 셔샤. 수술액 작교. 제는 키랑 셰라 슈디 예발라 님도 셰라도 슈 겨주게 니리 라피
1: 디렘호 마라 우렁예 알까 슈이
0: 헤 나그람호 젠 다가 슈도 오글라 제는 키랑 교나시 나 죽인다
1: 용아 교시
0: 빨라 나 죽인다
2: 교시

0: 어제 카르다고요. 착색이 제시되고 입에. 아,
1: 락사바. 나 아래 섬수괴. 소소진다 손사. 요테랑 니산 숙섬 주셔시.
0: 어제 초보. 랑기 시다 녀보라. 들이 넘겨도 되게 괜찮으랴. 페진 제메 케 말해 보자. 제 말이.
1: 제. 생이 케 렘쇼. 가래. 나 가 붙으네.
0: 나 가 붙으면 쓰기 뭐 좀아. 간단 어 리그룹 토야다. 다 녀르 친구들 제 말해. 어 나 다다 몇도 신 요가 주인. 도스네 원원래 다 제대로 제기.
1: 바이바이. 다 되시. 나 다들 시에서 주니.
0: 가르셔.
1: 뭐라 게 나케 말린 배마세. 라레케 린도.
0: 뭐라 게 가르스도.
1: 나라니니가 뭐라 게 갑시 한 제마시. 원원게 교다 졸업 고야미도 데리슬릉하라 미치다 미치큐는 지가스기
0: 니야랑 시야부다로 원디 니에 원원을 갑시 할 중세 조디 교를 갑시베 범도도 초여 마시 니에 더도 가로마세 할 중세 신기유베
1: 강이스나 라제부 손사시 포머시 동무담은 의미나 쇠라 갑시리
0: 드디어 말다 따로 아타도 원원능 신기 무를 가부 매베 포모 모토 상지 무를 가부 매베 포모 나 무단 대유 무단 대유 가시가 예 다도 모라라 무단 대도 예 모라로 모증유 강부뉴 치기 가시가
1: 동섬 제규 샤르가시 모라가 장 갑시 생마시
0: 말해 모라게 장 가부 매스 러베 마도 나 가부 매스 러비어 마다 예 랑시오 예 응음치 마도 원원 승부티야 수리 랑고시
1: 今天你们也浪啥事？
2: 今天当然的，老子来个事的。老板都没抓今天当然的，对不对？就是没抓到，没抓跑，他你抓呢？今天当对，你，好可对不？小个有事。局长好了，定个做新的鱼，俺最他听不得新的打。今年到哪个当新嘛事？今天可做没抓好等个有。没抓，今天去。三代的给，好像有等个有。俺做洗不去看个没抓着啊。咱们也不去啊。
3: 金地当队，你把东阿子洗不去看个么子，别就得叫嘛是。俺做洗不去看个么子啥么，师兄给你们叫孙子啊，好可对不起这样有人。
4: 前头可真巧人。
3: 俺做运气么子样人，等到一色机关去了，我当过啥，你把他当过人。么子也要对，么子也要个样人。这些么子奥托亚姐，奔驰金地当兵呢，给做啥么东的？这真不得呗。这找我那是不嘛是？哈哈哈。很多有。
4: 金地当队，等到一色机关去了，开始金地当三米，还可不赢呢。那么咱金地当三下不打，赢了，我这新大西大姐没退金地当过去。还可呢，老有买吧？对，这真不行，惹我了三妹，你也不行着。

0: kiraan ka sung tang xie, nye bai di jing lai guol zhung tie pi. Jibu cha chi du, gawar polo sada gip xin xiu. Sida, gawar polo sada huni kip xiu, jir chi gawa tai du a.
1: Yuk xiu, ma di gabu me, di li khar xin xiu, xiu da.
0: Dak zai xie xie. Nye xin a la, jing lai ki, gawar polo sada bai, nye xiong ta, to dam lu xiu bu pi, tang to cong xin da ki pi.
1: 地拿了玉田草杯来回来取下玉田草杯母三个南大仓库内卡起固定能没这部分精明上给回款内得地皮线里能没欠三三十块托不多等多好的线索你也信不得现在是个云南门呢是的你也下清楚的精雷差不有线索
0: 让给夏静茹的经常做我哈马虎不能马上夏静茹的经理预计给许多天有马上嗯我的你也可把那巴克西许这前的空内有出是的不对第二你所长选吧赵岩马上呗对的你所长选吧赵岩马上呗
2: 호도 수부로 와 신수 니에 고알 진디 다시 바트 카갈 기업기 디네 혼수 제가 나를 푸니 다가 신수 나를 소소 카갈 로 유피
1: 다치에 너 군이 독재 준비 니니부터 封路 내 뒤로 하부지 디제 급 기업시오 마르베
2: 도스타디 내 뒤로 디니라 내 뒤로 잡아 유스리 갓나소
1: 자두다。군이미지제도에。是，미디바산시，미디레큐르메문지。他的高尔波罗设备，디순시기。火对了，你先不不拿，点牛油炸，炸菜也不多，卡多了。미디，没看了，俄罗斯共产党开用的这些，进了偷你枪下。他这对，精力的送你不是，他这让给，变些不妥善。
2: 계란을 핀 도시할래블리 마르 소소 핀 도시할래블리 내가 그리 하고 디구매와 10주간에 된도 마쇼 마 유룡게 창마 중의 장샤래 개그 마르 슬럽규 마 다름에
1: 수란 다름을 일쓰도 왜 네 바르디 마라고 빈다 야 장다 조원원 그제 청소 아
2: 마 가부치기 매사 배송 그 수신에 똥버리샤 직체나 뢰동현 동일에 따라 형해.
1: 네 야무 장게 장러 갑매베 너무 좋아. 네도도 장러 간도 갑치. 장러 샤샤나 조제 캡 대사민도 와. 보면 언니 장러 예슬럽도. 심나러 노성 부여지. 이네 보면 장러 예슬럽에 급러 심나 지차네 노성 부여지. 장 삼례 없이 돈다. 장러 보면 예슬럽 망도 양나 노슬럽 망도.
2: 나 예슬럽 유매라. 노세럼 요메 모랑가가 페이스기 띵아 가자르베
1: 기딩네 생에 자체 맞어
3: 르송 오고 모티베야 야체로 다니 유자 레지브 상마 니거체 레고후다게 사르도 야르춘 시스 카와요레 제지 가게지 마셔봐 유역흥도체 렁송치니의 장지 당탄 스슝기 망소초역 수니의 교르친 벤조리 슈긴티에장 샘제 침부도
0: 니가지게 지후라 민미기 이히스 다지 니의 리소식이 스테르도시에샤 니의 가르치고시 다디 레일 대규리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가려도와. 기기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바람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게 제부도. 뒤지니 진탄체웨 레기지니라. 나를 철도 학도자웨 파마니나주. 제르키나니게 고술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술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슈디

0: 미카치 게지쿠르 미미히다체 예르송세베 결단세샤 예크데샤우세 레와라테쿠리
1: 결항가에 더 칭미도에 디미 생러니 되자리 만저 회주 다니 그 말다
0: 결항송다 만저 그데샤우세
1: 두디 도서 지그지 전에 송겹 양 쳐오리
0: 그제 송겹 쳐오리
1: 봉루스 녀디 소차글라니 두 망고디 제세데 균체스키 주민도 십주카고 미데스 베드 중디
0: 니셰 콩라 봉루 고스치니 총버스기 계란게 다음에 봐
1: 개가 더 보라면 돼 밤샤
0: 계란게 송나 고베디 매해버스티휘
1: 앙탕공업소유 방다창마 매해버스오휘 봉루게 러바차샤네 방다 매해버이나 봉부마르메 라 나조카디자니 루고쥬다 십주칸시 거두셰비나 방다칭다 赵军是 你也慢慢去旅过去了，说不定是不是第几了？俺去戏剧看了，说不定也会说过去。

0: 아체 디네 레그네 튼 겐교 탭슬렌 속이 뚜딩 체샤 총부 체부다 지부리 겐교 탭슬렌 속에 총니 체 겨교런 고지 공생 호도 마세 탭슬렌 속에 잡아 무편지 동리치기 균도 추장을 치나 삼림부 마찹 시르베 년양용 체나 칭찬이르 지찬에 변족 내튼도
1: 在前确中诶，那个片在前头没中，一年堂的雷公打公司忙不，哪天都打不拢路，天天出现马事。李瑞姐，大姐前边说，那天你对不起，其实那天没被王土打呢，俺做那天有吧，说对不起。哼，底下，南山铁墩一看下去，这地气，也猛水就落完了去，南山大姐气死了去。
0: 今朝贴出连锁的，谁知写的？可这些呢，金城义给熊二哥在帮大查不巧的，康教一打，见错。见错。赵军了，什么时候没偷呢？念了，先没拉出去。这次那顿再去偷不赢了，也是的。赵军打金城义，你们都不丢人。
1: 天上给俺军个多，
0: 念了三十块钱。
1: 来，太谢。秦成义。

0: 침지 저저 여자 장주 대사 기비 윤도 간마지 심감다 삼류 누슈 댄데 침부 여지
1: 제자코 로브차 탑시시단다
0: 녀럽저지 심가 루즈케 제리 심가 쳔베 품랍지리 녀쿠니 도야 구제 제제 장주를 심가기 주치 제주나 장게 쳔나 디 그제 요부도
1: 탑시디 약도 나래 닥섬기
0: 천천 장닥바 나다 숨지지기냐 가제 장수수 삼다 냥아래 삼다나 흉마비
1: 흉크리 심컴 루트네 고조 장주니 소개 좀 뷰긴 십주 수십시에나 직내 장주 근류쇼 초르치 이내 교수매의 권에 팀체 당내시도 흐리 버리 예체나 도윤이 제바 폭도 고송기 나버지 캐비단 국이 라케체나
0: 라케 예시즈 유베 참시에서 라케 체나 예슴즈 그저지도
2: 하 지겹신라 도다 좁사베
3: 계란게 안아 빌레가 자베체네 주스 막적 대전 시샤 자오중기 아자효가 진세이기 중어고사 제사 팀제 이스다스
2: 비샤 예신스 야오쇼샤 레가 야오세샤
3: 헤 지겹진라 계란 털디오 나시 귀시총기 십주칸디 정 십주칸 제스
2: 비샤
1: 장준, 네 스티스웨.
0: 장준, 관계 려라지. 마저라라 심카루지 기겐 세유. 키니 야우슈시.
4: 장준 캄사, 장원 시자 가부슈 나 류첸체히.
1: 겐 려라 캄사. 겐 려라다. 야부세슈. 세스웨. 하, 네 쿠갸스랭하지.
4: 터제나. 张俊让你去年哈过去让你去了我老板是他嘻嘻我提着有业现在给吞大前面我让你进准备这些平均找不能行业现在给给谁的钱呢这个是别让提给卡里搞不行张俊给巴布塞也的必须给女婿怕心之下女婿卡就给钱的提自己红了给别熟悉游戏 张俊别的八百金子都住拿了草浪穷子他就控制他们爹了嘛对不起张俊给米西国给的去岁年的呢控制天开过的那通通是下可都写皮呢控制拉拉不得没给不起你也给你吐不得控制三月的切入期第一个了给这些女女送子这这女不行不起大把控制忙不起吐的三男年随过不起一年随过不起人归给随过嘛是先归给随过不起的
1: 嗯这里给六拉给一十三十三拿下
4: 我的张俊了有任随光的人工没被洗个恰不是洗个的月被没洗呢所所三路等个马是张俊给爸爸拿了老百姓了东区家切上洗个的体外多了岂不是嗯现在张俊这位没等中文的些呢特别是也许的军队不消失是一年所以不一年所所无头特色车队场面虽然给是挖进个是
1: 张俊来他个是张俊给我那些呢是娃有钱阿们达阿姐等等今朝预备不过有干了就有事张俊八辈参不三个意思了对第一个不了张俊三那个让其三路路不团结八不三黑参不是给你了这里我那头前那熟悉我那兄弟一定肯定是去张俊了若不肯定去我那三不去
0: 有银是白水果，年龄渐渐没大一点，心看落地，感情人心大，过年人心事，年一些钱不低，干脆给出了偏到有效。
5: 点点
0: 偏
5: 多
0: 些。看解说，我看解我这两几个月，我年节都送看了月，趁着我那个心看落地，我趁着张局大给钱差不到一。
5: 嗯嗯，
0: 偏着要退缩，多子呢？多子呢？趁着你们都领我六年银。嗯嗯，用啊，钱都给我打开了，是对些处理。
5: 我就去问，十九遍照了阿家的身体，运送谢谢。
4: 过去，重庆十九看见，去十九看了自己这下下，谁也了，就是的我，很多些没得，帮大等没得。让给爹那顿多少米路？让给钱呢？那顿还多。
5: 到我呢？去去再去没多看呢，十九看了自己还可以呢。
4: 可以的。
5: 你钱呢？没几个，对面行了，得开下去，让出去，俺就来个过境送药去。
4: 俺打算不去不去下。
5: 米清晨一路开呀，十九遍照了不自由些。刚了十九遍呢，我了特别些。公车该见难了，过去来西边，碎碎能米哒，不住分期要送了咋？米的皮就等我些。开始清晨一路我奶奶推运呢，十九遍照了越通了些。我奶奶看不得米遇得不得不些，对面娘子说十九遍照了养了有自由些，俺就特别打架看叫，推我些不去，十九遍照了两个人给不到球些。
4: 昨天，上街前的看不得的水呢？
5: 啥个呀？金明山是什么游戏嘛，是吧？哦，你可这是代币呢？金明山了，多少钱不多啊？对，对的，等一下到了查查。你淘不起来账面的？
4: 上了淘不起，忘记钥匙了。俺以前没忘记钥匙，可给干点辛苦多。谈得不多，你谈多，我进来去，还给钱买杯一件鱼。下头年进来也送些嘛，淘不起，可让明头年钱嘛花不多，先有几十。
5: 用啊，俺就上我帮大人给协助的。用多啊，俺还看叫帮大人去。金明山，你托别名头呢，看叫速度路线的生意。欧金兰，其他俺就离婚了。
6: 喂，哦，卡尔多。
5: 我从头去看那说。Les。
6: 用啊。
5: 你俺们三幺九。
6: 用啊。
5: 你俺们仨他去接我，快点走。
4: 欧金兰，俺最近没看了有送给。
6: 谢给，来不着呗，叫那舅舅。等给周金南给开发了一间，总行给所长全部找烟给，我今拿了这年就马上请下司给，你俺们仨找烟不顾效应。
4: 用啊。
6: 给我。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둘이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过 出去 又不用难回 사두 서동 척준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세입 통증을 장경아 문진이 가라 도미지미라 튼유줄리야 가리미금 대신에 두르베 경운요 손체는 아주 스마쇼야 장계 콜롬에 담체체네 아주 따제체 도구다 이런 시오 난 조방다 이베시고 장계 울림을 쉬네 청다체 도구지 장계 정국토는 울리시고 양나 방다게 카짝주고 되게되게지
1: 용아, 你 歇休。地广大，马对西，你腻了，老没看到新皮。

0: 야, 우체 라키라 비베.
1: 갈래 가츠. 네즈 케미도와.
0: 케미도 참규 내리샤.
1: 정스티스지. 니 마셔시시.
0: 어, 알레스.
1: 존네디. 미네즈를 인지 더 나야 없지라.
0: 영아.
1: 들아. 더더디.
0: 어, 알레스.
1: 디스. 라렉시시. 마셔달 코르카 쪽히.
0: 클리피오.

0: 姚振龙，关志伟，姚振龙。
1: 마조미 대통령 셋이 미카지게 기마쇼베 잘라히샤스기 남상공 시시 니지와다 통피체 동저 말렘세수 여보세수이시

0: 집시 양치 씨. 똥고 말 없이. 많이 가시 달다가 죽이. 더 숨이었다 뒤지. 고추 동세 밥에 나라. 돌로 후기. 산쇼 춘두베. 동로 다 야매 신사. 랍사니 산슈추.
1: 당고에 상다베. 더도마조 계속 세게 대비.
2: 좋아야. 저거 능도 되게 차서셔.
1: 세사세.
2: 저도 야 산슈베.
1: 쉐비.
3: 이제 그제세.
2: 그도 이
3: 당고 난다네.
2: 뭐 요비 카레
3: 버스다 셔라.
2: 저도. 저도.
4: 마시고 야는 되게 차서셔.
0: 도윤 집에 도도제를 시켜 잡도. 랍사임스게 이거. 요치.
2: 요.
4: 수쇼.
2: 요치.
4: 요치.
0: 랍사임스게 이거.
2: 당제시다.
0: 마다 소자 정관나 립타가 나와 나 삼해비 터네 주동세 법디 기신피 레다 제베시라 니 주동세 법디 장군나 휴히 니 주구 중림서 왕도스리 주동세 법디 과유미 니엘레 챙김이도 계란색 한 잔 시켜.
5: 군주가 대신에 이 집도 왜? 소장 조연, 집도 왜? 존강급 법부 지교를 전교했다.
0: 나고 화당 같이.
5: 대장러, 노유 장시. 경수 씨, 我们替你兄弟最长的雇主，替你兄弟最雇主先，雇员何人？
0: 고맙지니시디 예징리 라쿠니 야비기 마간도스 뉴제 부찬스겹디 무이도 싸고 삼슈
5: 징리 계산러 지니 주야야 하리이나 무이디 가장 용유 말다 토도 랑기부 도수 바라 공제 구디 체우지 기니 저와 지르당 세미도와
0: 아니 정부님 비 예 등원 소겸 유유
5: 무디 쉬쉬
6: 清晨一个休息过了，这个月的去十九看呢，再去交钱下。等就那天给你们读，第二个回去看了春节，决定透过钱们读。之前呢，休息看呢，休息透过钱嘛是。大前呢，清晨一了，我那天就要嘛了呗，俺一切嘛送。我嘛个呗，没收要着，爹爹找兄弟过去想不哩。大肯定当个。过啥的，兄弟解决没住不赢呢。
7: 特别现在等于的，嗯，感觉特别是，空人们只有准备出现马扎贝那组合了，控制公司卡些个限定量不是，是吧？
6: 这些给出去，经过加登的出来后，接着下去干了，别去当下，咱们深度大，这是再不去，那天开业绩同样没多。我做嘛是做的我的，别的人给光不上下去光是去，给主管当兵呢。
5: 我的光是了吧，是吧？既然给说呢，清晨一个得不得这个面吧？可亲哥哥，门卫都不偏不是。茄子，你啥么嘛苦不堪的？你们有研究，我那啥子面都，几个进了，全部抢。
0: 让给俺随这么菜吧，罗马国的给他还是得不上中哎，得听路都细啥？证明一批啊，同他的家全部吃完钱要嘛的，看家些些水节，可些也免不得，找军给，若不全部都去烧了。叶先生，你啷么咱出把钱去？
8: 就是。可是天上。 俺老板打算都写不成，一年成绩不行回来，俺是张俊杰，干出来没三百能人，真都是伊。一年年成家了，熊都写信了，张俊杰，去世准备写了，我来说俺来。去世的现在准备来，他们不写，再在熊都别三家钱了，成家给张俊了，亲戚养子大，对俺尊重，老俊呢，就算怕他俊那着，这不也成家给广西大少，他现在。
6: 就叫什么张俊给特别不应被问呢你熊都被对白能你上下了没退去惹完了陈邦给张俊突发尊重老宋的举发起去春大写着呢你也特多陈邦了陈会学下去张俊给爸爸去世的那是跑年张国良了去世的团员给农主有他塞着本位的本次跑前来得对张俊给罗马不提验了思绪要我住下一年去世团白你们 过的这些的罗马国三百矿中叠不起了对不起的张国良给年年自动了普通当不大这话要的是呢错不对张国良给姐姐成长不下压的张俊给能你三压的比的强他就特会呗请帮了请回学校的张俊轻松切别起回阿姐和婆媳给下不得他到你的亲友嘛去张俊给阿妈两个妹妹干了如果他过没去
7: 김상초와랑강의 친구도 능미상매 김상대서 장준로요야 구대요지 저와라 팀강게 내수태조 대제 장준을 팀치 양스당로나 터치나 중도바 더도 커서 피아유베 규시디 김상 겐드레 속여성사 뇌즈포니 장과량 수입에 김상의 고류 독자티 규시디 퇴약 태계 규긴 차유시 규시 퇴배수고 슈조치매 뾰지타
8: 정보망구냠직스팀 선바 이그단체 팀제 양스 등규 여바디샤 팀제 마체코 슝도 레군케 규제 힘산을 친제 규제 국매 샘수다 제유 정보다 변제라 제지 세제 규시 통약 태계 규긴 시도 십지체 대단 첩지 슝도 레군케 뇌즈포니기 아마타 아제 슈조치매 팀레게자 팀제 쿠주케시 이내신제 선배 슈조치매 산롱 쿠유다
9: 내즈포니기 규시소야 규니가 삼시 세제 장샤기 탁주 시기 슬랩샤 던도 시주 레군께 슈조치메 아마다 아제 혼주 소와 약스께 슈조치멀 헤베 기시 망치 세제 팀다다 팀제 당래 투부시 슬랩샤 예수야 타기 도세나 슈조치멀 장주 랑게 타메 세디 퓨시 예수수 생겨라 겨부시다 기기
10: 年二天天这些没了，大大是，年长嘛，光大是黑，俺来不来，光大。

0: 장중 휴시 다 쉽시 슝도 출래하이 장외 등조 강리 톱시 야부 총샤 왜 전처 금들 지메 세시 상가지 쉬다
1: 됐어 귀시티 침다 누바 머시 퇴임시티 이내 안조 레가 탄도 죽지메 안조 장주 죽세 전칸다 잡아치 더다 대세 춤춤 튼주 칸다 비밀 해서 긴코와 따가 줘야기 굳이 제피 안조 장주라 지저다 시슌케 장주 류돈 제메라 능메레 류돈 제메바 신주 장주 가스네 김산타 지저나 로토 제유
2: 안조 탄도 슈저 치메 비지 손도 쳐 보고 김산을 롭치 심도시 심구 팁체유 된제 제자 랑게 팀로기 미시 두고 춘고리
0: 야부 총샤 마무티 귀시대 김산 잠지 제덥게 귀지 김사 패부치게 능구견다 도구치 생탐 주든 제덥게 도윤 이진배 생탐 대달라 도구치 던도이다 송도 초케 런구게 배밀 해서다 멍세 주일을 잡아치 롱월리시시 마대 소외 긴소 리슈체 야구시다 총샤
2: 아주 턴도 장준 능미 샌디겨 치우베빈 창미에 샌디도스게브로
0: 용아 마모티 니에고 암솜지 예히
2: 십주비셰라 키랑 우지즈바 비디오 니치 뉴바 뚜용구리 꽈랑 앞기 게브로나
0: 용아 낭담호
3: 아다친 옐라 쩨군달 구디히 샤슴 쩨마치 아 딜레스슬레흐치시 샤친니 낭다모호 나쯤스 쩨마치 오야 옐 타긴다 바바이 추셔다
4: 아사친루 아자라 카르차가 연바
3: 샹발라 티리케 슝티 쪽바치스 제자 샤니에다도 치사 모정아 자슈 삼카다에도 야자슈
4: 요

0: 공원 건 나가라 갈 산디도.
1: 컨더지 산디도.
0: 컨더지에 놈시 가라 텐데. 얘나 도부터 같이요.
1: 럽네 산주미도.
0: 얘 도부터 같이 있대. 심심해 요시. 잠무제 레미시 랑발라레 가비요시.
1: 콩 가비네 나 가면.
0: 아, 갈라 봐.
1: 제시매. 아사진로 마즈루기 익세기 죽셔 마제제 김다게 민고에 오리사
0: 집에 좋아도 왜
1: 좋아도
0: 다체는 근데 제가 니에 전 저 집에
1: 영아
0: 마저다 가시 감 계속 출래 다음에 두고 진짜 용마다 小七 마실래
1: 곱죽현당구지랑계수소시와마다취입시다리익제야구다민도제마인지곱주렴치기아사진루민지꾸에다용아용아산철마치아니니르모주술까야용구제다요
0: 呀，大大爹们说，让给吃完你弄下，吃完这些干么子用去？

0: 봐라, 마세나베.
1: 로보르도 란게 당지 둘다 개체부지 주도 체우유.
0: 드리게서 녀래 흔히 후다지. 계란을 녀석 해는 수임에 나다 주도체 하려래. 산산게 나 그대유.
1: 뭐랑 고르죠. 다 대두보 녀마다 정말이. 나도 치딘치야 비 삼바다. 당우의 사야 잡잡이 삼샤나 덕다르샤.
0: 봐라. 계란게디 칼순구이나
1: 장기 민국 공시 과제 퇴례 참모주 학바르 골프 볼로 잡아디 예바르 과제 원세 사다 주기
0: 영아 봐라 계란게 송다 고스고 입증 아 소리 네 계란 우도 남 우도 그래
1: 네 마그레 군로 레가주
0: 봐라 계란게 송야 네 고스 심어서 다들 뒤보 야부 뒤질라 난좀 의미 마사비나 제마 그거 저거마리 공수 되밀 과교 무사에 되 마사바 님의 레군 로나 라토스티 소레 소통하시
1: 아메노 랑게 무사 토르베
0: 봐라 계란게 송나 나 유대소 바쇼 송 휘에 계란 쉬즈 인게 송나 예 삼다쇼
1: 라니름 카르다고요 유대소 바 제니 체레지 나준 안에 소브 삼쇼에 윤진 체초조 가봐요래. 딜레 녀마 레고로 내가 주시.
0: 흠, 가르송부 히네 녀니쇼. 더다 디큐는 힘이. 땡어 중심에 나밤 없어서 녀 레고는 쉬니 총재과 침피. 디디 키랑게 멀티 나서와.
1: 디디 정마지. 다들 예거 부구 딜레 내 주요나 승부요지. 내집 소리 디자 요마지. 마번보 로마 못 채상. 통지랑 내 체유. 차부법 저유디 룽게 크거지.
0: 他都在马下边的汽车里，你让了送酒去。啊，是，罢了。但其他我呢，给下，其他该送么东西，给些不太好嘛是。让给三队前面都会吃些药的，让给你们去创建的学，让了老不相信忙碌去不是。上马上不当去，越动到去。哈，罢了，你越动起过，看着嘞，其他学多了，我们啥？ 계란게인슈니,초와강야에시게투시쇼.계란공부시다.시에마도계란,탕생이샤프삼니겐고티에너시,샤프라균제슈규마르베.계란게인슈니,초와깁타주시게후시.무유나가르치세요레발라.제잔계란,로니,도르난다.나무도사르주난다.고부랑지.니에크슬럼나,랑게고추요리아. 让给我忙活的这三姐，听不听个从这边，这些听不听没呢？你他还是对住的。让给估计的来接忙活，我啥吧，到农业团中呀。哼，等下说呢，立住去。不啦，你老天爷，你也辛苦。你那天给俺三十多的，公司团里全部提这些，咱们你这边把开了给这些东西，都是有下属的。
1: 让了团里忙不了，让个公司的同居的人给就拿到，同居的总比跑了着吧。让团没什么结果，从结果对马子进了七三七六的高的，他的工作马子买卖七三七幺的。
0: 罢了，今天看看送他，俺做马子买吧，七三肯定是这个事。
1: 俺你们都晓得。

0: 투여를 해. 랑거리. 제마 참마 랑거리.
1: 되게 되게 예래라. 걔랑 같이 키우면 돼. 가서 열어라.
0: 샘플 마시시. 매서 가시에 돌아서 말이.
1: 네 사바가를 손에 미소자 어지기 삼슈. 걔랑 다 들으시나. 문에 방구를 하시자.
0: 맞아 매배 고무 치세야디. 다 하고 숨어야. 인지 세명 예쁘지야. 내 가르치네 된자 앙탕 보리. 세상 네 럽디 인지 세명 샤오리.
1: 봐라. 규티제 히디. 걔랑게 가수는 인쇼.
0: 뽐보체형 미규 가르치야. 기뱅 시어도리. 강연을 맞아봐. 기뱅을 덮시오리. 让给古这个让国内巴黎的让给工作欺骗者的三百万元让给老后面让开了人家的让给工作欺骗准三十让给找不着了自古起来的让给工作欺骗者三十让所说马国内这个里的没想到了古队让给马镇的这个里边欺骗者不起来的谜语的是谁下笔呢让不别的他牛人
1: 김혜자야
0: 예시했어 샘 쇼아

0: 모두 다르게 당대 심튼 비붕기 총야부 기주 저유 제남 제든 저부터 김상 디기 용외 문둔 시고 인시성버시 호장성기 뒤진진 멍서를 잘라 괴게 전부 여비 코주 제도 제수 새로 타 총례 코주 편송 소스 동 교신 뒤진기 총례 괴고 타 기주를 명리 코주 긴송 타 인공 전부 용어 체리 망주 총소기 장보를 당에 타 니리 편송 소부 인공 체당 튠바 뷰지 르 계저와 지 용어 체리 미마 망소기 니망진기 제주 괴고 공규 사제 뷰지에 된자라 당동 제수체로 동교신 사제 된자 십지 제수체로 동아타 총무래 인공 천된 수연리 인공 함보르타 인공 유주소기 자주를 동디 타지도 당디 총무래 균류 조종 야부 체연리 장저 되라 고림 댐비 총무래 고류 되리 멍조 로 대부용어 치구비 내수나 워시 초타 로 트랑지니 멍조의 초에추 미드 미오시시 호장성기 사사총기리 샘조 발랑 体育公司的片里，巴朗古西巴塔集团的瓦塔，广东广东的那些列顿科技企业最前端的瓦马斯，车辆送走前的他，电站跟送前的团聚车子所跟着行动的瓦西，巴朗公司的电站企业特地电送前的，连着团聚灭巴塔，解决别路易亲自加着加印不听个。 胡昌生企业电站扛的男性，空气团结电站里，变着他制作偏见，借用他，这我也不谈。 明末盲族去厕所塔，就拿着电站塔，这我也不休息。明末空渡过了塔，厕所咋子的经历？德国托他们跟着他，空渡给跟着团结切脱，团结他那不跟多，团结电站去连个也不足够。年轻我不他，第二，脸色凶狼紧张，巴朗说做那口供的心里，日看去两个脸皮的顶色切脱，团结电站去特地点不松个，你说他团结你？ Barlang Piju Chigan Mangwe Tu Yinbe, Barlang Ki Dinja Chita Lo Su Le Dun Yabu Chubde, Mangzo Ki Dinja Songwe Du Si Ta, Dabdun Tangshu Chibi Jun Si Sibdu Da Ni, Nyamgo Nyim Song Chibi Namba Yabu Shik Du Gu, Shabshu Gin Song Ki Chitab Yabu Ji Ni, Chui Song Le Dun Kang Le Chuba Ta, Gu Dong Chitab Li Gyur Chito, Ne Dun Tangshu Yabu Chidi, Mima Mangzo, Zhe Si Cha Yang Ki Tu Jin Shik Dong Tuba Chi Guba Ji Gi, Ne Song Na Wa Shi.
1: 今天就被催进你破张波的列汤金托出去推进给他这么谈给路东北在古日修建起米利卡坦列列开给盲测测清楚谈改新前辈没有每个了将别自挖什么温巴切语南加马当空列拉斯通也的城管区村民领地归也出名司令大卫培姐张木西全部谈当大大的破张波的列汤金托吞记七星月八十
0: 他也不去睡了，到底是没干嘛多的，结果这边不是拉长点了，他怎么了？俺到了嘛，就得等个，肯定工作做完了，赶紧走了，也不是拉长说事，忙着俺老二啥都别下班，怎么怎么个都有意思。小王阿不呢，这种空气，传播性质太严重，破伤破的来汤金措施推不他，上面你的心偏个级别，军都零星有不是，破伤破的来汤金托。 接着宋杰如果按起入面的，我那是你第一个的六十八趟。结果马做空，在这边刘姨姨、拉人、入面区、入到了西皮区的，结果十几个车主按上了签约。接着宋杰如果按起在这边刘姨姨，今年接着正式跑了，真的抽出八个八趟，搞么送过个月，农民人都不那么怎么事，这些同学他拉着连续给团的，他定起拉那边别连跟立住出去营销什么事。
2: 接着这么他，一路东为这个设计案操不通，没错去，司令大王他刘姨姨中日的男的代表别，我们是积累退不息约。
0: 接着也转着这上南安的差不多收拾收拾，他妈的全部收不来个，
2: 俺当的培训人员的跟你工作做的肯定做的，这样的干过了也不收不清楚，这个给队长。
0: 刘姨姨。 让跟曾主席的每一个团长们送去营销什么事，唐建托、米瑞卡塔、李瑞卡给立即忙做，你懂他去，你们托记录动画他，接到真心，业绩清新去，再往什么，我们就说我们把它签约。从监管库里有听，业主库里有得过设计去，人不识别得是不？杨涛爷，每一二位，东们就让我当给把他，品种二位制度定把它就是月饼，包括全部几个都接什么事，品种七吨熊来看，业绩比例处于出场选。 别么聪明，推动老王组长呢？配合南斯拉沃托就我得为破旧的穷娃，每栋人生穷些什么事？从政治监监秋队新增停居的职业入境熊队看个列队吧，一号人气配合南斯拉沃托就我得为破旧的穷娃，来宁他拿了女主熊兰他，给他们送去给他年纪过超用的人把这些。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第二呢 极度点别杀度引点 当个的格局 南方聚集 街上列多 车度点 第二呢 举入杀别 云中杀不引 云中杀别 别给米利卡给米莫那 둔지타 야즈인비에 뒤럽기 냥아 잠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사비에 벽이 등을타 참비에 뒤세내비에 피해계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내구토리 사두 빈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두주로 슝는 개비유 변종사비 지도 댐비 벽이 주진 띵여티 겐강기 멍치 띵부주바타 사두 겐강불유 초두 성종의 슝는 개미 예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겜유 변종 사비 탄삼 도빈타 거승 사빈기 지지 주영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뼈든 그 조대 호다 제유 예비에 뒤를 사바뒤 양규령부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댐비 지소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매도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봐봐 봐봐 가시했어 나 양기야 정통도 중요하도 다른 문에 이르시야 봐봐 가오고 싶어 아
1: 가오도 봐봐 가오도 가오도 不，聂先生，这都是求芒果修古玉子，我你怕不你们心难了白杨家姐，带我去，得得病死，不然这都要家，这不肯这求呢，哪落见，求见带我的，爸爸什么脸都没都不。
0: 勇啊，真都操打落着，落着谁？

0: 쇼지 마니 쇼지 마니 나라래소
1: 야우특송아
2: 샤믈차띵징에디징시다총데기팀츠코지티엔어원드가초코지야오동바지티엔어원초지토도르가시
3: 老胡
1: 拉,
3: 拉对的古族酒店的解决出不出下古贼给托在度具体最短不了
1: 提了各配三万一第一集了第六个月了

0: 아마 라고 또 라용비
1: 라고 주 클라스가 쇼
0: 니 바라게 드리냐 길이 제제 마다님도 고랑아 죽체네 제일 고르섬네 죽무선
2: 루브 하오이 화 류제제 조르 슈니에디 자르모도 마마르다 고르섬 유튜브에 참머리
0: 이내 기라가 나 셰신 나주 심도 셰신 된 규어머와 르와 아마라
2: 용아 용아 제일이네 류로 최고
0: 딱 봤지 마잔 숨기
1: 다 제스민 누가 겨치라
0: 레세이
2: 와야 칼라사토

0: 지게 전화 감사.
1: 지게 전화 감사. 지게 전화 감사.
2: 지게 전화 감사.
1: 지게 전화.
3: 링츠비게 내수 갈라도.
1: 지게 전화. 걔라 구대세 봐. 야니 갈 규피스.
4: 啥菜鱼没？巴拉。不。巴拉，去让上海的片片。哦，
5: 爸爸上海的意思。爸爸请不到个天水鬼。阿姆拉给去让陈记送去，巴拉去让可对罗皮年一把。爸爸两个差不多个，让大家用过。看你们去啊。
4: 喂，让可对罗用个，天下让深圳罗用年一百。
5: 女儿，
3: 今次让给不管哪家是给最先生，公司内部先不是拉着结束，没得时间给不到，请不到去，不会说啊，粗破意。阿姆拉，去让看哪说？
5: 巴拉给个你莫搞事。
3: 你年前光随便。 칠로 조선 조야 체시디 칼로와 장구슈
4: 레스
3: 니세지네 예포 기기치가 찌다슬로 아 더도 전시할 가와 레아 맵주다 세문도 레가치도 수부 십수기 무디슈다
1: 리신 소베 사고디나 그네수 야오시라미도 장리신 군간다 저와 야오 맵차제 무디 무위야 토미도 디네 장리신 게 레미상마 벌루디가 다제 벌루디의 토피는 튀균기 라제갈러 야징아 버기 인슬랩샤
3: 所以，今天听见了，这边我把有事情。等等，
1: 李新卓被雷米说，大娃孙子给寄送给苏女们读，大娃今天过出去，雷米拉些钱下。
3: 张立新刚刚做错过的，你这年年阿姨。李新卓被蒙回去的，俺就生出来是哪个自己？这个不接了，
1: 他的车去别平了，退个钥匙的下。
3: 啊，我这是给到的，俺临时主意。
1: 谈得了。
3: 公爷都是能明白。三九的时候，推广车行一次，张立新跟那组隔壁聚会作业，你个要的。你们年头小心子，带警局要么子。
1: Yes。

0: 城市光电罢了，我去拿个大锤子。
1: 홍도.
0: 랑 같이 가요, 봐.
2: 귀여운 곳이 도움 주고.
0: 나제 이제 된다 이베.
2: 된다면은 주저가 고마라. 다가 연초 말이베.
0: 이게 그다 넣어요 말봐. 랑하다가 용지.
2: 자이나. 아자티르 귀여운 곳 대자. 나 도리니 제시에 거유초.
0: 기라니 갑자기와 나야 체마요. 나르소스 총식에는 야부스도.
2: 제. 니마라 안가님도 신전 조스도. 치요 마지. 가다 아자니 보데나 둘럼 야가 승보지. 대먼지 마지. 이내 다다 독스도도. 랑데레 총시부든데 유스 마지.
0: 나 총 야고 메요 랑가 한다 하고 줘. 니야란 셰오. 나 다다랑 아도 심지님이. 마생에 탄도. 야기 신배 망부시기유.
2: 용아, 전에 오지 시시. 가당 아고야 어디게 이? 죽인다.
0: 장도스 고다. 가리나도.
2: 장락 배가 안각도 쓰기.
0: 장할 수요. 공시대 장의 인세.
2: 이게 장할 주비. 옛날 공시 사업시리.
0: 말해. 장 공시 그 와중에 안가 주도 매.
2: 你那拉林水的用钱，我才能加上俺的。这些钱不是没得为呢。我再拉的零没。让三妹要接多，借钱呢，你他们俺都应出。
0: 可是，让俺通军去个月。
2: 没得，你让俺送的这呀，让俺送就借钱去的。别进张立新的，借明明给，拿拉马他别两个钱收的，你让他就真准去的么多。
0: 俺现在规模。
2: 估计你们到电视上那评论那点点的，哼，听这声音有点哑虚的。让俺当到老秦就送上，你最忙过军门吧？刚刚看了有呢，俺才敢说。这拉人坐车直接啊，老美国籍，别进让俺的那尿过去的。当然明天车上，大把车接起来给，三不当接的给我嘛是。
3: 랑수저르베.
0: 로죽당 가시 아야치 뉴메. 다당 아야군데 차가레.
3: 공스 챔버든 저 링수르 다 차가 요지. 랑 로산게부 되부다.
0: 랑 전에 드니 돈지레 성문도에.
3: 치갸드 납주니 도르다.

0: 공도 가르쳤소.
1: 왜 주죠? 장가 군주 나는 너 계르세디 영이 가르치고 그래.
0: 장게 아자 제가 침배.
1: 어.
0: 장을 가르치도.
1: 군인이 갑자기 잡지 대샤. 네 개개심에.
0: 장리 신게 사치 전야 치도 갑자기 쇼메도.
1: 주저랑가 간다 하고죠.
0: 도스터디 제미민게 급제 켈이요 마지.
1: 주저랑가 장무신도 와.
0: 뭐시 로디게 링가가 요 마지. 대군의 장리 신게 안녕도 셰브도 저 녀나오 등 마지. 제대 탄다 소주 송야 치도 사치 속 이슬라미나. 녀 야마 쳇디 요 마지.
2: 발라샤글라모 라로치
0: 주송자 내대 망고지 랑게 하고 마지. 발라샤글라모 수야 내대 타모디 사치디 고르지.
1: 발라게 근데 송도
0: 사치디 나저 난게 자지. 발라게 도마 사치디 도라 총규 소주 주지. 고샤글람데 나야 고자고지 내주 근데슬라니 사치드 존나 용고
2: 마리 생각지 나죠. 마세랑 암라 마샤콘레
0: 탑게 주동지 공시 마강 갸주쥐앙아 잔 쥐리 남부지 디제 나야디 각세투라 누부투야 치도리
1: 주죠. 콘조 사자 종국 인슬랍스 나야 티주 제메다
0: 첸티샤 녜디데시아디 장셈나 띵쥐요에 치오디 라이소 옙제 로모구 두구유자 레라 마시 탄자 사제 메베가라 공시 메프차브지 탄단 라미 괜찮자 제마 근데 치오레
1: 주죠. 나 계란 날씨 장구 매우지. 그 뒤에 고고티. 단다 수단님도 시도랍네. 계주 장구시에나. 나 수간래 이지매.
3: 이내래. 내 주저랑 도구 체험이.
1: 하. 이내 나 단다 쌈다 두두대스 구기.
0: 라게 나 이지매니 개엄하지. 가다 모토바 로추 주고지. 제대에 응원윤 내 수토네. 내 셰프도 좀 넘어봐. 让着追起去，
1: 让追，看这几个。
0: 三三的你个，听到没？村长，下面了，过年个点点，让参加用过去。过年个岁岁甚至，让了些呢，让个那么些连忙接不接，年些不能些，过年了，娘最是连啊。
1: 我只叫人到这过，俺贴到牛骨节托起叫。我只叫人睡的。

0: 딩 안저 배우 직분 닝요사.
1: 닝요, 감사.
2: 감사.
3: 에이, 감사. 뜨다 뜨다.
0: 뜨다 뜨다 뜨다. 저거 쉽지 도지. 마 뜨다.
1: 어. 어찌배. 다딘 김무제 생각나. 닝쇼 내려배 미시 아주 상무 좀 소화. 드리네소. 나도 상무 능능시 편수 참보다 조람시 없이. 좋아.
4: 지.
0: 김인 딘데 최고야 두게. 미지 단대 키니 수임에 하고 말다.
1: 어. 나 텐징 예수유. 서싱 그 진조 쓰고 시.
3: 걔나 워시구유. 자기 응지 이제 악당을 담 주버.
1: 응지 주어로 셰리 엄마시.
2: 나 제공정 쓰구유. 더비비 젠다. 지샤 홈. 이 두 정이.
5: 深圳
0: 만족해지 유네 여제시에는 용구를 배 겐다 가리 유네 여제시 랑겐 아야마제야 간나

0: 감사. 키랑 균세 세바. 타는 카바 겹신배가 리자. 도스네 균로.
1: 어머나, 키랑 귀에 클라스뒤 락도 가봐 마치 수는 것도 뭐.
2: 클라스뒤 가좀다.
1: 니네 키랑 귀에 차디 배디 가봐 가러 샤나소.
2: 클라스, 클라스. 수인 봐.
3: 아자.
2: 燃气锅一枚
3: 老王,这个不见了啊 不起落了,你们今天是怎么着吃着吃的 下面呢,三叔去做古巴团那个 我给他了,休息一下家比 其实读着前部的这有呢,我这样的,你们这样的
2: 是你这个主持人主持人是
3: 老王
2: 你好吗?我也看起来
3: 哦,这个不见了啊 不然不长了,同个主要搞不要送给 能对待大大算账,估计难受
2: 哦,用啊,让你的就行
3: 是你写去了 是你写去了

0: 오리죠. 아. 랑게스나 사저도 좋으니 무참의 공시 지련나 두르바.
1: 하. 디더 이거 좀. 계시 군시 수토비이나. 녀러 폴륜디게제. 디네 튜지지마. 남라 사브니. 랑게도 더도 차용 내쇼. 녀 모스징 아래 보구나 루스나. 게메 봐 고버죠.
0: 저. 사저도 좋은 배우게. 공시디 라서 짐도 붙이. 양갸구 TV나 간대지 그래.
1: 야. 자, 기스티데 쉐이큐 호마타. 네 군세 토탐체체 로마 우르고레. 네 다르세야다 준다가 주유메. 켄조 상매 신세르 봐.
0: 제죠. 군세 단대 내버 된다 차야디. 저랑 토탐체 자리. 무만 못 된제. 저라게 라과 샤비나. 야구샤 아유.
1: 어세. 야. 티. 랑키스테 가스려.
0: 또 다죠. 군세 단대 된다 차야디. 저랑 저 왕자 조성 제자리. 저랑가 왕자 신전은 용마로.
1: 야. 네, 토담마 치스고 봐. 용아. 쟤는 한가 토담치다.
0: 말해 말해.
1: 군세 요 타라고.
0: 어, 말해 말해 말해.
1: 치그리.
0: 말이죠. 네 신나. 군세 된데 차차버리. 군세 갸비하게 탑시 신별했는데 요 말을 쓰기유. 비샤샤나. 칠로 지진이 내리면 된다. 맞아 낭진. 근데 로봇이로 슬랍이나.
1: 게스트 랑수럽죠. 아자글럽죠.
0: 나마다살레 공시 춘추지기 진다 손자. 대나데 중요 학국이 미신다글라고야미도.
1: 네 오늘 랑능 주셔옵자. 하, 네 랑시오. 랑 아자레럽죠. 나 장리 신기 칼마 녀부지. 지마 공시 꼽 디비이노. 창마 시규리.
0: 저. 공시 꼽 디비 왕도 다네. 你
1: 我这前面去哪个山区去呢？可不用个嘞。哈哈哈哈，用啊！让我呢，你老妈来呢，心就满沉不啥子了些。
0: 这，现在没几个月呢，我做他表姐新买的，看他塔最塔清不起个的。
1: 用啊，用啊，让两个去，塔最塔清不起啊，俺注意。
0: 这哪个的用？让两个去。
2: 让阿家了，那什么这么多？热点张立新，我冲过去。米的让阿家子，那我记得不咋子，他的点点干大些的些的，米的让阿去。
3: 这次让给沙姐的总个面子了么？米的让了，点点东西是他冲过去。
2: 别那老的个那干了些啥全部的，所以来些不咱们错别切的一把。这次沙姐的妈做米呢，错过过不的不大，沙姐的盘中些呢，破零些我吃了些，接着他们这些的。
0: 让给看到你也写不能写钱的就这给是张艺兴给写不能行错过我那股地币呢肯定是不的
2: 我以为是过错过固定嘛是这些谈的你才去别个对了嘛是

0: 대배 고침티 제니 하시가.
1: 로디게나. 랑랑리 신실 되제. 누구 통수가.
0: 다시 나가서 시위해. 지디 대배 지게 된 것이 왜?
1: 니뉴. 흠. 대신 잡고 있는데도.
0: 장게 삼는 시 장리신게 탑시 당시에 제 민민다 제홍토르 사시소예 이모 뒤처 주니르샤.
1: 군이 삼자 김노가.
0: 군인이가 예 무튀칭 매자. 제 민민게 사시소제 우망자 고시 겸는 촌도 삼샤. 제 홍토게 무튀마치에디 녜시모스 예파치제 제주제셔. 왜 자슈다. 다리 장리신게 사시소 무토는 샤로브디 동부르버.
1: 진짜로 와. 다는 장리신 우무토 장시. 타미모조나 예체스쇼.
0: 닝쇼랑게 갈치니니게 교치히 지디 장리신기 공스디 니에체나 로지나니 꼽디부시 아주 땜데덴다우스버 이제 티슈체고야 가리나
1: 로지 로지 고도스마시 니에사주니아디 콘스 교스 디비아체도이 콘스 젠차 나스랑게 김치똥 쇠너마도 년인네 상스마시
0: 이니 제상 그제시니 사시티시다르버 니시에디
1: 시야크도 니라이히 마르섬즈웨
0: 마시 니라르 샘제지그히 아
1: 년로니 슈트제시비 대부구 제먹다 다른 니 콘조 인지 니바 니제 코유 시주이
0: 니셔 니 가르 제고도 니 호다 바다 지그히
1: 칼라 세베
0: 아, 세메
1: 교수 칼랑아
0: 얘 락도 와도
1: 호난 차영아
0: 용아

0: 总队他苏巴西啊。
1: 哦，聂西贵。 야면나다리숨투디에라무치나
0: 카레나?
1: 전시알리아리
0: 아니
1: 나다 전시알
0: 차스키메니하고 오기
1: 마리마리 나 다샤 상하리 비비 머시시에나 나 용지메 이내 전시알게 나대 용구리 삼시에 럽시에 맞제와 深圳내 소리샤

0: 회회 가르쳐서 기분 맞춰
1: 말해
0: 산타리 롭조다 세쇼조 양나 스무치두 삼놈아 호치 뭐 계직 말해 회회 인공은 이 칼라 신부 싸워줘
1: 아구시오
0: 진리스마르베 서다와라 샥주시아르시
1: 문네라
0: 어
1: 빠라
0: 응
1: 지난 맹간 템도
0: 예 자그 좀 좀 가르쳐 요 아메가 뭐 지금 과도 그래.
1: 지난 거 쇼베 사지 지 주고 올이야. 주도 지 하나 쇼스. 팀이 강가 파주 페이지 쇼. 간단 지난 테스트 맹가 마르샤. 지난 테스트 좀 가르샤.
0: 산도 스코아.
1: 나다 아무나게 멋지고 가르나서. 지난 거 양아 니를 잡도 난지. 그런 게 시지 나기 땅아 지랄 배디 기단체스
0: 예 회회 회회 회회 예 셔바 녀다 회회 회회
2: 네 파람스 거디 춘조이 내래 탱을 공청게 여자다
3: 문예 지도 서블라디 왜야 자시샤
2: 제자
3: 신아 찬스케드에 아주 여토모소 김이 인지 차보인다 지금도 아주 로딩 마시 문도 쉬고인다
2: 야지야지 오늘 기라니로 야시스린다 오늘 전에 탱을 젠홍 미 젠단 젠시리 팡은 지르 미카세게 미냠 최용민도 스미래 대성아 단드 내마 단도 더 여 말이 좀 제 챔부 토요였다 팅팅
4: 아
3: 中这钱不特别把恰下来了，对面刚来一个接收钱钱是吧？哦，米现在给中这，米大个人了，忘别么多，米现在给骨头也要买吧？哼，米现在个人这不嘛，姑姑的什么什么想买谁？米咱妈叔叔是个小谁？米现在个咱俩没有个买的，今晚的人给俺找好自己。 딱봐 초미 가봐 개마 요 아.
5: 너니 피더 찍게 하죠. 쇼다. 피더.
4: 요.
1: 아무라. 지난 도스 난 로피다. 나 지난 통다 개 침 수야유.
4: 회회 남자 맞다. 아마 쇼다 늦어 갈라서.
1: 지난 도스 로피는 다게 지바.
5: 我们做完点多少天，哪里多少天都管，不要把累死。勇啊，今天休息，开门的话，开车不坐，今天工作先，勇啊，勇啊，让休息，先去休息，大家收拾起来，拜拜。你先打住多啊。呀，学的，对的，那个你给，咱们看脚印的。
2: 知道，看他上不上海旅游着不？样子找我去学啊，两个妹子都找我去。接亲
5: 退不住，找我忙去求。接上
4: 个，接大姐红城，接着找我去求是。
5: 是，特地请他给俺通知，女的让得过用的。
4: 我这，今晚听着忙子应当。
5: 杨勇啊，
4: 袁刘，听听，他那个你上海了的年意，今年的最最的哪点个小啊？五个。
5: 勇啊，勇啊，拜拜。 让给不过去过深圳的小姐说说点哟，开心点吧。
2: 可是俺要买呢，其他人你没得人呗。江红城，让给老张做对了，张强在车间俺老婆单位呢，存单的就这边三中哎，给打去不得。
5: 陈希儿，你让陈国强问的话，那你看钱差不多。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튼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黄春文的写笔呢，曾把七公国在银边建起，让我与人国各种主义。旁边车站铁，就是桥东国的我就二年落日，家外给旁边重建的他们谈，让给了哈江给通关不行人。车站铁有百米，沿用看了呀，吃局长去吃几银。提名给车站新里，旁边车站谈，日常为车站先行人。车站铁里点百米人，用这七百，久久下几有不停。也许舅舅卡机器车棚马表套，也许国在车间内部干预。车棚马表套机，也许国在用线系预备仓嘛 ，A 堂 B 国在了旧主义。贴定旁边车站堂日常为车站的车棚马表套，也许国在鸡蛋内通过有马人。车站现在起对，唐到天车站偶尔开就我个有不堂，天内却在送亲白接了呀。国在用线铁柱堂。地段的步行过在盘儿，每三人行的总值钱呢，人行车里的开具我个有不是？看这多，不是得四百几了呀？杨村区为民宿为车工了，俺来还为给我穷有下着。车里的现在铁柱线不一呢？现在俺就应该推出车里趟屯北过来插步桥啦，落地北过来插路桥。什么话听的？下面要今晚给村村军事不是买军穷急，买来几大只能养不鱼，是不是过这些鱼？
1: 말해 주위 자든 즉 내가 시대 교부탕 내라 개보 라바 양보 사대제 시오 교부 시어버니 말아 되어라 세워탕 내라 개보 시어버니 말해 내라 개보탕 차 담바르세라 락 양와 시어버니 말해 지제 장초바세라 매개 포사라 교와 미로와 긍둡지도 제바탕 제 마카르 양 둘의 제규매 사대 시어버니 말해 대보로 자와세라 말해 당뇨 상부 여와 제거신 다음 차나 차 고유를 내버탕 폭차나 말해 뛰어 뉴버팅금에 니 저주매버 시대 마가를 매 주주매버대 말해 머지콩 마가 짱마 소화탕 디네 말해 뛰어래 매 주주매 제버니 마가를 둘의 저주매 말해 뛰린 마가를 유 강도 제거 마가네 창원 등주매대 마가의 난도 시수탕 도수 라소 창원 마부 유급 말해 뛰주매 코드네 대비 나지 짜르도 주주매 숨 디제 말에 마가르 태가 투주매 지나 말에 티가 뭘로 도세 제비 생대기 마가 개바탄 디네 말에 티고 시바 말에 마게 니고네 티고 조바타 과로와 레니 개제 말에 티고 주사라 랑라 티고 조바 디네 마게 쳐서 티고 계세 말에 돔 거체 돔사티 마가르 비게 와체고 나바 강라라 말에 티고 라베 주모아 강베 주모 치로 된데 강라키 차 쿠르듀 제주 통화 제거바타 대신 탕당 인배 원라 신라 미네바 제거 주바 말에 뒤지 맹가 통 교주 제바라 제거
0: 주마 행게 디린지 난 된 상황 주제소 남아 행게 내 모두 이제 난 저리 생긴 난 된 카라 신규 유이나 키랑게 라도 카바기 토토 빈종 농촌 년제 리고기 조리 팅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풍 윤시베 APP 디펜 난네 시초지 조리 팅대기 토토 난 저리 생 디밍이야 천선 동부 시승 유베 남아 행게 저 난 저리 생 이조 텔 공자 탐 챤링 카리 난 되네 태안 난 조리
2: 一支由工人、干部、技术人员组成的铁路勘测队，从未。

0: 徐军登记，习近平普通人通过森南哈江搞不穷了，俺最企图识别，我细胞他，我全班透露电话内容，学过人写什么人，毕竟给出名，造成要义，两个人训练舆论双面的，学了等于习近平我呢，森南搞造钱不穷，俺拿了，当了我不就来改为，等于跟着你约，包了他莫来给，俺的国家闹心，俺人你一来那套，没给俺他给不勇气，都不说技术比较严些什么人，毕竟在九十来六千个部门人心就了吗，包家有给。 这个手机习近平给，赶紧寻了错，没给他密码了。国务七十给三十二个体，你不看有短规呗？国家能有呗？人你老着团结，给各部国务七十银呗？那具体来给部队员一起送不着？那抢手来六千给部门人心就了吗？后续超越，第六年老安全，军个别过错了也不谈，开局到期给各体给各给老安，吃过咱俩汤马过月。 俺谈定个债务代际，批为人多提，养心加气为怕难催息钱呗，做得没别归手所求钱呢。开局到期给个做准钱呗，加那么三万个月银息送不着。毕竟中路所里免在六千块，给人钱没选吧，将银去。第六，根据了这个他们老规矩块为老的，老规矩一看，俺最买不出，拿起根据钱呗，人多了，俺了国家钱不贴不穷。
1: 明日日，根据个两件日约，俺村根据你爹堂中国做准钱呗，个人拿，兄弟都说技术比较提严些，是不是？俺们同俺村拉起每个南面土地天价他，迷茫地心级别，面对数据人些，是不是？就别最近呢，重庆呢，重庆他，山东呢，村林派了，闽南给刚安他妈的阵地，拉起每个了，面对收入全部签约。今次就别最近呢，每个小周一。 黑龙江富源重庆的土，刚安他妈的，小白女婿堂着地，铁布路整个谈，海南三沙重庆的街，林镇芒布了，新疆滇北，格鲁克因素产生，新疆火器拉布热，给他的四百米，阿东加拉月白，帕米的沙土了，拉路土药，接近今年，平江他是他，山西太原南沙呼和浩特，四川成都，山西西安索了样。
2: 新疆滇北给他的镇北再不认呢，闽南给给他的镇事的到谈，给了人的中国三十五年的老丁就对对夸了，点的是不是？平常他在崇明，别么住个的街，给他的镇不通对，新规村民贴不穷了，老弟大呢，俺最张明给军头讲，闽东冷心穷为，没给东家让俺当给不他，培育俺来也不用为闽东学个人些，是不是？第六年中国人当五年的龙江塘居民俺和他，慢慢讲究了，给个人的龙江古巨块的老人。 浙江嘉兴南湖三街田村塘江西瑞金附近龙岩所属闽南籍三街三港村大叔具体哪个给他的悠悠钱呢？没给了江北，这是全部签约。江西瑞金也出名，中央林业按照安西包错马基巴的天气第一天别错了，仅仅签过些什么事？接着今年黄海所的康塘江苏兰云港业开山林镇土林松与马企。
1: 推了别生意，曾经投给王世华堂，念头给他的真不是？钱东国给接触接触了，王继才堂、王世华三叔你给林镇人听了几年，老孙说你说的。他的兄弟姐姐你对俺，第个人呢？给几林松领导军警几个月不是？开山林镇给羽毛所的康给羽毛，孙叶清给王继才堂、王世华也，第个人来呢？老孙说你点送签约。 第二，俺村控制两间，今年七八年，每间他迷茫，投入地方当中。俺村你不妥，开山林镇也不松呢。刚挨他妈的铁路都要求有人些送不着，第一点别错了，得把被我谈，来不及退了，别不念尊钱。今次就被催进呢，越刚古井区给对外来着的，三个家村转南中云土，刚挨他妈的铁路都要进越近，二准把松东哈给女秀玉桂，甲准南站二准七星月，安徽。 小岗冲错了，原本村给他的镇呢，拉里昂罗里村我的点的学堂，云南吉木区独龙江乡土玉田村村推进给十九里个镇呢，唐金托总的给几个走啊坑里村不七八镇，田个村呢玉田过后了多位推进银杏，独龙镇外边那里出了马赛，玉不堂村呢那是边角的堂，天天说啥，琼州镇那堂玉果说，川西他的东位村里啥吧，空壁东清月。 崇明唐玉成铁。 타자 망조이 용법 파는 조마세 초아양 니르신 야도 조신유 안주 파유 조준타 탄정 딘송 체디 당 중앙에 안주로 토고르타 로아주와 취수수 동기 민시 송부지 진도 주베 지진이 난샤 人奥 交底 先兵交 年长기 조공소 중국 초도 年도배 동안 모주주카 连年 딘송 체시 유바타 로미츠 조진토 제달 진이 게달 진위 제후 초디 로자 주의 딘자 송신 유바지 타딘기 게드니 송 게용 내비 미스를 토담 리공기 뒤든 칠의 급수 게달 진위 제고 초수의 초용리 겹대당디 게달 진위 탕진타 게달 송인 루카 첸딘 수위니 게달 진위 무지 치고 다도 비교인바시 제지진이 香港 미스의 승진구의 세슝기 젠지진 탕진토 게달 진위 제고 초바시 강에 담아르타 香港 미스의 승진구의 쿠이타르 대부를 정화타 게달탕 쿠이타르 계획 대부는 넘주 웨도리아 주계 커인이 규비지 澳门密斯 신진구시슝기 제지진이 진린화 탕진토 게다르 정화탕 澳门 디송봉디 팅탕부로 중루기 루더르신 진린화 탕진토 규비지 제지진이 마용기 머공카기 베마기 게다르 정화탕 마리탄 시란로마 레바넴소 지계기 시대송종링겐 주구이탕 갸주 소디 조신라 송교 치위 링겐 주신 규베 초마카 십주 실구이 조신 송교 부주 버마츠 럽지 미겐라 군두 슈브지
0: 김상 타게 거고 부드윈 지송 임바 공 안원 기 방부 체규 게든 차는 요 참디라 서주 안니 손베 카규베 소중기 세호라 탄 파다지리 십기 삼 규베 중국 파나서 제네 미겐 저와 什么 청로 천바 체브지
1: 카규바 주야 주이 안주 파난 칸수 랭겐 주림신 게다르기 안조르 따도 메게르 저와 스무창네 장겐 정주 지역업에 전국 지역에 가주바시 임병원이 메게기 부구 당도랑디 간인 타다 캐세 체네 랭겐카 리주 저균 인시 송부지 가주바 장주연기 메게기 안조르 가규기 폭등 주베 고급 주인 유베 니 가주 자자치 정류 강유 등주 인시 송부지 가주바 리자인기 삼표바타 제표베 로도유지 메게기 폭든 주겐 창마라 고급 중이인베 나저 미게라 저와 스무창네 랭겐카 리주처 인시 송부지 사조앙이 송베 카주베 초중기 러진 미게 동조랑 당기바타 게타라 망디 용웨 저신 민든 슈베지
0: 사고베 짐주 겐지부네 시도 제버시나 게드니 수인 탕보 짐주 저규치게 망슈스레바타 원바체나 지소 용수 쿠군 저네 민의 주슈 치제 미팅 통주로 숨차 숨시 숨스 유베티 슝름 토 민의 주슈 치제게 갸주 급주 잠 숨고 유베지 진짜 주변 세진 인기 천공 최초 중인의 송 미드윈타 듀메 대척배 주기랑골 충제 뉴주슈름토 교배 중의 두금이배 개용기 뉴주슈름토 교캔기 랑골 원세 퇴배 망도 치마타 사지카지기 뉴주슈름기 십슈쿠이타 원도스 서기 쥐름타 콰람 망도 당디 짐주샤동 토부체 유지 给用江南托,记得去别切近宁,追不迷听去,年冬十月给就,跟着切过四月别。美国冬天,年冬送给女士这批,看你给不给。毕竟呢,上海塔,毕竟呢,广州,毕竟呢,哈尔滨所熊龙托,陈居女主美国到塔,陈都塔,上海,广州所四国给,女主江南婆子,参加连你切不给。 今天准备蔡静宁出动的追捕跟踪期间，每天去，给他送些随时，随时约不他。准备跟踪部出动来自若干马拉、仁波国际前列。南京人行去，南京文国切卡，绿树玉桂，出动跟踪电价也送钱约不着。给用满足客注意，今天准备蔡静宁追捕每天去。
1: 你今个中国籍跟着全国是月饼，那么多冬天，七只过冬过节给这给你，给送钱有不着。阶段的年岁人，中央农村年金基金理工级年金铁路卡塘，龙井铁路年交三百来的建议，那么配送钞票来钱段的阶段了，天天学习。年段下面你走路来阶段推进给每岁来钱，中国普通，金章塘，各个给做些吧，切记年金公务，中央农村年金基金理工级，桥头铁路塔。 秋季级别里程所第五忙不妥点的老金级退入了规定学习阶段推进人阶级理工级秋季成龙托特动电锯能级中国西北塘年龙南的交流人部的聚集吧我们学校人类能级中国西北所有级里程点学习车间成龙托年龄车间江龙西北母腿点的慢慢将聚集各自区位特区距离我们的学习 三九成那么多没谁给来在忙不等于不谈天哪人就是不写别

0: 我们家女士呢，那个明天几日？
1: 콩모 칭시가 멍자 규기 교차마 저르는 거 개별게다니 팔로토 요마지 멍자 뉴게 소소 교세가 요디 톰시제 타나 홍보토야 요마지 멍자 뉴 심도 세메가 제리질러 무이제 데브리 타모데 멍자 뉴가 미지 제리 로디 제리 파즐라데 풍부 망고 스테브리 디날 멍자 뉴기 교게 요리
2: 你们家女婿都扎西林个一娘，哎呦，哎呦，听真难吃了。
3: 那个东家就是老师，第一个家里可没亲事个接触要嘛的。哎呦，啊，
2: 家里这个老爸老年多老是过不了，接着就干女婿的。第一辈司马台给家里这个的民间的鬼马过去么？
0: 几几关给都出去住不得，我怎么了不起？哦，接到的这些的我才要让人笑。明个个今年暑假的，一年可真焦着，我那等你是输赢。也着了，我今年暑假没事，怎么可这些不叫？我总是暑假赢，天天是妈妈担当。